감사합니다. 이렇게 3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성도님들, 또 우리 김상한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가 저 개인이나 또 우리 친교회, 우리 학교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쳐왔습니다. 그 영향력의 배경엔 바로 여러분이 계십니다. 평생 주님을 섬겨오시면서 어느새 이제 머리카락이 다 희끗해져 가시고 정말 오랜 세월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을 존경하고 또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저에게는 큰 감격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여호수아서 23장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일당천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또 모든 말씀,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65년도 또 앞으로 새로운 65년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또 축복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은혜의 역사가 또 축복의 역사가 지난날을 넘어서서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다니엘서, 특별히 6장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우리 편이죠.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한 이 젊은 형제들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살았던, 살아내야만 했던 세상의 중심 바벨론에서 통치하는, 스스로 신이라 자부했던, 진짜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신들이 신이라고 자부했던 이방 나라의 왕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마치 신학자처럼, 탁월한 신학자들처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진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이 날마다 삶으로 쓰는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쓰는 복음이라는 의미에서 내가 복음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을 오늘 준비를 하게 되는데, 내가 복음이란 내가 날마다 한 장씩 쓰는 복음을 말합니다.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써내려가는 복음입니다. 복음서는 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쓴 복음이 있고 마가가 쓴 복음이 있고 누가가 쓴 복음이 있고 요한이 쓴 복음이 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한 장씩, 한 챕터씩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오기 전에 혹시 여름철에 옷이 꿋꿋해지기도 하고 혹시나 땀이 차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옷을 좀 말리기도 하고 또 향수를 조금 뿌리기도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향기, 생명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읽어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경험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읽어가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믿을 만한 분인지, 교회는 가도 괜찮은 것인지, 불광동 성수 침례교회는 출석해야만 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읽으면서 우리가 삶으로 뿜어내는 향기를 맡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0: 네, 여기 보니까 시대라는 말이 두 번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이 시대는 힘든 시대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 속에서 포로의 신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성경은 헛것이야. 너희 믿음도 말짱 도루묵이야. 너희 하나님은 가짜야. 중요한 순간에 역사하지 않아. 이 전쟁에서 패한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갖다 버려. 그들의 입으로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다리오 왕의 시대, 고레스 왕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시대에 형통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형통했다는 말은 새 번역에서 잘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잘 살았다. 잘 살았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믿기 어려운 시대에,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잘 살았다. 형통했다. 오늘 이 다니엘서의 신학적인 초점을 보면 종교를 혐오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종교에 대한 무관심의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좋은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지금 한 사람씩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받으셨는데 사람들이 전도할 때 뭐, 아이, 교회 갈 필요 있어요? 아,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하나님 믿는 대신에 저 다른 거 믿는 게 있다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나? 왜 불광동 성서 침례 교회여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변증은 우리가,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과 합당한, 복음에 필적할 만한, 복음의 진가를 잘 드러내는 이 삶을 저는 잘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잘 사는 삶이란 곧 내 안에서 복음이 읽혀지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삶,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거룩한 충동이 일어나는 삶을 잘 사는 삶, 형통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불신 세상 중심에서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다음 장면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불신 세상 중심에서 작동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의미하고 잘 사는 삶이란 복음과 일치하는 삶,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아,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이끌고 있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당천외의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 지난 금, 토, 일, 오늘까지 군포시 탁구협회가 주최한 유승민 올림픽 금메달 재패 기념 823배 전국 탁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도. 근데 저는 토요일 날에는 학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못 가고 주일은 주일날에 못 가고 금요일 날 시합에 참여를 했는데 시니어 대회가, 50세 이상의 시니어 대회가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클럽에서 4명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4인 단체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82개 팀이 출전한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4명 중에 저만 목회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탁구 연습을 하는 동안에도 서로 합이 잘 안 맞고 또 저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자꾸 이제 불평이 나오겠죠. 아, 이러다가 목사님 때문에 지겠어요. 아, 이러다가 목사님 때문에 예선 통과도 못 하겠어요. 아, 이거 이번에 꼭 좀 뭔가 성적을 내야 되는데, 아, 목사님 실수 좀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45분까지 시합을 했는데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매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제가 잘해야 제 맡은 몫을 이 4인 단체전은 1단식 경기, 복식 경기, 2단식 경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복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상대가 지목을 해요. 당신이 단식으로 나오세요. 당신이 복식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상대가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단식이 될지 복식이 될지 모르는 흥미로운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단식을 맡든지 복식을 맡든지 내 역할을 잘해서 제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수도 없이 했다고요. 이 나이 70에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선전을 치렀어요. 첫 번째 단식. 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리는 목사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단식에 이겼어요. 두 번째는 복식을 맡았어요. 주님 복식입니다. 이건 합이 잘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하고 함께 이제 복식 경기를 치른 사람은 이제 노신네라고 박사님이세요. 이제 저 밑에 국립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주님, 나는 신학 박사고 이분은 목격, 나도 박사고 이분도 박사인데 주님 하나님 믿는 박사가 좀 나은 걸 보여주세요. 복식 경기도 이겼어요. 세 번째 또 단식을 맡았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50세 이상 시니어 되었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또 단식도 이겼어요. 이래가지고 예선 3승으로 결선에 올라갔는데 그 덕분에 이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16강에서 고비를 만났어요. 하나님 고비입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지금까지 다 잘한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나는 욕먹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16강도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8강이었어요. 근데 옆에서 막 단호이라는 게 8강에서 8강에서 떨어지면 아무 소용 없다. 상도 없고 상금도 없고 아무 없다.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정말 8강에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복식을 맡았는데 우리가 훨씬 젊고 강한 분들인데 아슬아슬하게 3-2로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4강에 가서 저희들이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탁구대 4인 단체전에서 3위를 했습니다. 잘했죠? 그래가지고 상금을 40만 원을 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제가 떡을 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이끌리는 삶, 저는 금요일 저걸 조금 맛본 거예요. 탁구를 하면서. 저분의 삶이 하나님이 돕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게 가능해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광동 성소침대교회가 새로운 미래의 건축이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선교를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노년이 되어서도 나이듦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니라고 하는 거룩한 간증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계속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불신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삶입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삶으로써 내려가는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릴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매력적인 예수를 믿고 싶은 예수를 닮고 싶은 이런 삶을 내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궁극적인 변증학이다. 궁극적인 변증학은 바로 당신의 삶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매일에 부르는 그 찬양이 문제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그 믿음의 반응들이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락 아벤누고의 잘 사는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냐면 첫째는 신앙을 증명했어요. 기독교가 합리적이구나. 신앙을 방어했어요. 기독교가 비합리적이지 않아. 그리고 세상을 반박했어요. 비기독교적 사고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이 사고가 비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설득할 수 있었어요. 예수는 유일한 주님, 만왕의 왕,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으세요라고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저들의 잘 사는 삶,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잘 사는 삶이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날만이 아니라, 우리의 좋았던 시절만이 아니라, 건강했던 시절만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면서 몸도 약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러한 잘 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잘 산 이 결과가 12장 3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이번 9월 20일에도 여러분이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즉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치열하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치열하게, 엄청나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방식들 가지고 뭔가 안 돼, 전도하는 일이 좀 어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제가 이번에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레슨비를 두 배로 내고 연습을 했어요. 한 달에 8번 연습을 하는데 16번을 연습했어요. 20분씩 하는 걸 30분으로 늘리고, 그리고 가서 정말 엄청난 양의 연습을 했어요. 저희 네 명 중에 한 분은 여성인데, 이 여성은요, 오후 2시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휴가를 받아가지고 오후 2시부터 와서 밤 10시까지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고 자기 몫을 감당을 했어요. 한 사람 인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일당천의 능력을 입혀주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따라서 지금 치열하게,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힘으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어른 집사님들이, 여기 선배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먼저 그 본을 보여보십시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일어날 때마다 애국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지금은 쉽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설득하고, 왜 예수 믿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들을 또 설득하고 방어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진정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물이 가득한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그분들을 향한 놀라운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그 충분한 이유들을 보여주셔서 다니엘 12장 3절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모든 성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고 했어요. 이 크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이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10장 11절에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그리고 10장 19절에서도 다 같이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세 번에 걸쳐서 큰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은총을 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큰 은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여기 다니엘아 그 다음 장면에서 다니엘아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왜 여러분 이름이 안 들립니까? 은총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시작! 아, 아직도 몇 분의 이름밖에 안 돼요. 이번엔 아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이 은총을 받도록 큰 소리로 아들을 이름, 어떤 분은 딸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아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택수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불신자들에게 매력적인 삶,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삶. 그래서 종교 혐오의 시대, 기독교 박해의 시대, 무관심의 시대에 가장 좋은 기독교 변증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잘 사는 삶.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보잘것없는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이라는 세상 중심에 갔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다음 장면,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2026년 오늘의 현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달픈 현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달픈 현실. 저기 제 모습이 나오는데 고달픈 현실이 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 고달픈 현실입니다. 어리지만 부모도 없이 이들이 약 17세 때쯤 끌려갔으니까요. 가난하고 고아 같고 어디 하나 믿을 구석이 없고 세상에 홀로 던져지고 노예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유로운 삶을 주장할 수도 없는 고달픈 현실. 2020년 우리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목회자로 사는 것이 이게 그냥 저절로 되겠습니까? 학교 총장이 되면 저절로 학교가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불광동 성설 침례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흥하겠습니까? 힘든 현실, 고달픈 현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니엘 6장 28절을 이야기하기를 이 다니엘이 바벨론 다리오 왕의 시대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70년 동안 17세 때부터 뛰어난 영적인 삶을 살았어요. 바벨론을 거쳐서 메대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85세 이르기까지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불신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봅니다. 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의 하나의 구절을 보면 세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내 삶의 정황이 어떤 것인가, 바벨론, 그것은 바로 고달픈 현실,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성경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 교회 나가는 것이 쓸데없다고 말하는 세상,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저축을 해도 부족한데 무슨 11조에 선교를 하냐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는 위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종종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희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죽은 거야, 예수는 죽은 거야, 예수는 사기꾼이야, 성경은 그냥 오래된 책에 불과한 것이야, 그냥 인생 톨스토이 인생 고백록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거야, 위기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서는 항상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고 메대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통치만 영원하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삶의 자리에서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현실이 힘들고 살아내는 것이 힘들고 버티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나서는 것 자체가 무모해 보이는 이 현실의 이야기를 바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자신은 더럽히지 않는 용기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 아니에요? 어제는 승리했지만 오늘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은 승리했지만 내일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위기였어요. 왕의 결정에 역행하는 것은 곧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얻을 것을 봅니다. 이게 다니엘 1장 17절을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승리했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삶의 자리는 왕의 꿈을 해석하는 문제였어요. 인간의 지혜, 지식의 한계라는 문제에 봉착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합심 기도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십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위기의 순간을 넘겼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다니엘 2장 46절을 보면 승리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고 했어요.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재인 것 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에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이방 나라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는 찬양을 하는데 2장 4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이시다. 이게 신학자도 하기 어려운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이다. 진짜다. 신 중의 신, 왕 중에만 모든 주제에 자들의 모든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니엘 2장 48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보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주며 통치자로 세우고 어른으로 삼았다. 이 어린 친구를 어른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나이가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성이, 지도력이,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그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그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30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지도자가 된 것은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비범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나이와 무관하게 그는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어른으로, 즉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기만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49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다스리는 자로 삼게 했다고 했어요. 함께 기도했으니까 승리의 분깃도 함께 나눴어요.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문제에 붙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신이라 선언하며 금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던져지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이때도 저들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위기였지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러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불구덩이에서 건져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다니엘 3장 28절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파란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시작.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찬양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달퍼요.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만 섬겼다고 하는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불신 세상이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65년 동안 불광동 성서 침례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을 뜨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발견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고단한 삶들을 견뎌내며 우상들을 거부하며 불결한 삶들을 거부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몸부림쳐 왔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 3장 29절에 보니까 여기 바란 것이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마치 사도행전 4장 12절 같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한 것 같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는 장면이 3장 3절에 나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불 속에 던져졌던 저들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굶주린 사자야 그 굴에 집어넣겠다는 왕의 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어떡하나 마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 같이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를 중단해야 되나 기도하기를 중단해야 되나 물론 중단할 수 없는 것이죠. 장소는 바꿀지라도 장소는 다른 협소한 곳일지라도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사자 굴에 던져진다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당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그 결과는 사자 굴에 던져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다니엘에게 달려오면서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 그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냐? 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냐? 인간이 만든 법들과 인간이 만든 함정들과 인간이 쌓아놓은 온갖 장벽들을 넘어서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케 하실 만큼 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은 지금도 세상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능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능한 분이냐? 믿을 만한 분이냐? 내가 모든 생애를 다 맡길 만한 분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모든 생활을 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다른 데 가면 엄청나게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교수를 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냐? 선교사로 나갈 만한 그런 하나님이냐? 선교제에 가서 배성현 선교사처럼 주기성 선교사처럼 온갖 고난과 온갖 시련과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강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핍박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 속에서 던져져서 그들의 생애를 다 바칠 만큼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 그곳에서 헌신해야 할 만큼 너희 하나님이 능하시냐? 믿을 만한 분이냐?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 마침내 다니엘 6장 26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6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리오가 그대들에게 영을 내리노라. 내가 다스리는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왕이 법령을 만들었던 그 왕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니엘을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경외하는 마음 섬겨라. 계속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니 그분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그분의 권세는 결코 꺾이지 않으리라. 이건 조직신학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분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은 망해도 베르시아는 망해도 헬라는 망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고 하는 고백을 다리오 왕이 하고 있습니다. 경이롭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엄청난 자기를 내어 던지는 그 믿음과 그 헌신과 그 열정과 그 예배를 통해서 잠시 잠깐, 아니 어쩌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1년, 2년, 10년의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평생의 힘든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헌신의 결과로 그 결과로 여기 불신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침내 6장 28절 말씀이 이르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세상 중심에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박한 현실에 직면했지만 승진했어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불같은 시련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리고 불신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도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현실은 고달펐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크고 작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바보같이 살지 말라고 도전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순간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부재이신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처럼 비춰줬습니다. 심지어 사방에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굶주리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성경에 대하여 비판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판하고 우리의 헌신을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고달픈 현실 세계.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날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습니까? 그들은 거룩하게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에서 떠나기를 늘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사람은 넘어집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회개했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낙타 등과 같습니다.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가 있고 다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사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부흥의 시기가 있고 정체의 시기가 있습니다. 정체의 시기는 곧 부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들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먹는 문제로, 또 예배 문제로, 불구덩이 문제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저들은 매 순간 예배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일당천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볼품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한 어린이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한 청소년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중학생을 만났어요. 야, 너 교회 나가냐? 아니요. 너 오늘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오늘 저기 천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천막 집회 강사가 마이크 페퍼라는 선교사님이야. 그리고 거기서 아코디언 메고 찬양하는 분이 있는데 최종길 전도사님이야. 거기 가면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아. 가자. 아, 네. 하고 따라왔어요. 그 친구가 그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서서울 성서 침례교회 임영규 목사님입니다. 제가 참 좋은 사람 하나 전도해놨죠. 여러분, 오늘 9월 20일에 하나님 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제가 전도하는 이 영혼이 앞으로 성장해서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이면 더 좋고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같은 그런 신실한 청년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더 좋고요. 이런 마음으로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영혼 위해서 다가가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전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셨습니까? 저들은 승진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저들은 승진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들은 이 세상 중심에서 노예로, 그러나 세상의 어른이 되었고 세상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끄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그리고 저들은 형통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았습니다. 어디서나 찬양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궁극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증명해냈습니다. 저들의 삶을 통해서 불신 세상이, 불신 왕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게 했습니다.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 바벨론에서 열방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 중심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바벨론을 통하여 온 세계로 상업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진정한 열방의 선교가 시작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앙을 방어했습니다. 기독교는 비합리적이지 않아.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비합리적이야. 저들은 세상을 반박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그리고 저들은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그들의 설득을 위해서 아무것도 과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고, 삶 자체가 기쁜 소식이었고, 삶 자체가 굿뉴스였기 때문에 이방 나라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혐오의 시대, 박해의 시대, 종교 무관심의 시대에 가장 좋은 기독교 변증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사는 삶, 날마다 삶으로 쓰는 그 복음, 바로 내가 복음인 것을 봅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으로 축복할 준비가 되어 계신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벨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큰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능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청년이든 장년이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으로 축복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계십니다. 언제나 되어 계십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 온전히 헌신하라. 어떤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도, 내 편이 없는 현실, 믿는 자가 하나도 없는 현실,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이 너무나 많은 이런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에, 경건한 삶에, 믿는 자의 삶에 온전히 헌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헌신하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야, 예수 믿고 살자 그러면, 아, 나 좀 돈 좀 벌어서 부모님께 집도 하나 사드리고 차도 하나 사드리고 좀 경제적으로 뭔가 갖춰지면 내가 교회 나갈게. 헌신도 그랬어요. 제 친구들 상당수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들이, 야, 우리 주님의 나를 헌신하자. 우리 성수침에 너무 일꾼이 없잖아. 사람이 없어. 불광동 성수침에도 사절 찾고 내 사람이 없어. 헌신하자. 그 친구들이. 그때 이제 백일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공부도 잘하고 뭐 6년 동안 대학원까지 장학금만 받고 공부했던 친구였어. 한양대학교에서. 아, 내가 돈 좀 벌어서 집 좀 사놓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또 김성준의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도 그랬어요. 다 잘 나가던 친구였어요. 젊었을 때 헌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한 친구는 50세가 돼가지고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아파트 몇 채 다 날리고 주식으로 날리고 다 날리고 다른 사람이 맡긴 돈까지 다 날리고 그리고 비로소 목회자가 되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방송 볼지 모르겠네. 또 한 친구는 60이 가까워가지고 우리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지금 부산에서 우리 성서침례의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이라는 친구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헌신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전도하기 좋은 상황들을 기다리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이 따지지 말고 건강 상태 따지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 다 따지지 말고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광동 성수 침례교회 지난 65년보다 새로운 65년이 더 밝고 미래가 있고 희망적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대, 30대, 40대를 거치며 엄청난 헌신을 한 것 같이 우리 뒤를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밑거름으로, 그들이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바닥으로, 디딤돌로,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전 삶을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김우생 목사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김상한 목사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의 생애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할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청년이든 어린이든 장년이든, 그리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성도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위대한 삶을 살아온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그 믿음을, 그 헌신을, 그 사랑을 시작하라고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느새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할 바로 그 나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성숙한 사랑을, 더 건강한 믿음을, 더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의미의 이 70, 그리고 80, 그리고 우리의 장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우리의 가슴을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입술에 머문 찬양이라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며,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불렀던 그 믿음의 찬양이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그 뜨거운 헌신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감옥 문을 열고 사자 입을 닫으며 불신 세상을 주님께 돌이키는 그 기도, 그 찬양, 그 예배,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귀한 분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점점 더 존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여기 불광동 성서 침례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한 알의 밀알들도 수많은 생명들을 다시 탄생시키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곧 이 무대를 떠날 때가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무대 위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65년 동안 해온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더 큰 선교를,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한 가지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보다 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배출하는 교회로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쓰시는 손길,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여러분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박수 한 번 드리겠습니다.
2: 네, 이상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0: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BBN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BBN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BBN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방송입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찬양하겠어요.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어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귀한 찬양을 함께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들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언제나 찬양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감기로 고통당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고쳐주세요. 마음이 아픈 친구들 있어요? 이 시간 만나주셔서 고쳐주세요. 외로운 친구들, 친구 되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자,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듣기로 해요.
1: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어이? 비밀이라고요? 아, 가르쳐주세요. 안 가르쳐주면 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떤 친구 하나가 아름다운 비밀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누군가 하면 승희라는 친구였어요. 승희는 학교가 끝나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곤 했어요. 승희와 늘 함께 지내던 단짝 친구였던 영애와 윤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승희 뒤를 멀리 따라가 보기로 했답니다. 승희가 버스를 내려서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돌아가더니 아, 거기에는 허름한 양로원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설마 저리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승희가 그리로 들어갑니다. 영애와 윤미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왜 양로원에 가는 것일까? 영애와 윤미가 창문 너머로 살짝 넘기다 보니까 승희는 글쎄 그곳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청소도 하고 이일저일로 매우 바쁜 거였어요. 아, 알고 보니까 승희의 비밀은 바로 그 일이었어요. 승희는 양로원에서 다른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와주는 그 일을 비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성경 가운데는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제가 26절로부터 28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 말씀을 좀 더 쉬운 말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몸값으로 내어주기 위해 온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나요? 2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27절 말씀 보면 제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알 수가 있군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고 또 그 섬기는 일을 예수님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모든 일들로 내어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많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군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은 섬기라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요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의 승희가 남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섬기

0: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아, 그렇군요. 아픈 친구를 섬기는 방법이 있군요. 아픈 친구는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빨리 낫도록 격려하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면 분명히 그 친구를 섬기는 일이 될 거예요. 어머니가 힘들어할 때 어머니 일 도와주는 건 또 어때요? 아빠 일은요? 아, 그렇군요. 또 동생을 보살피는 일도 좋은 일이군요.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일을 하면서 기도드리기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단 한 가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찬양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은 플리푼 플리푼 어떤 찬양일까요?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그래요. 오늘 배울 찬양은 정말 가사말이 너무나 예쁜 찬양이에요. 플리푼 플리푼 푸르게 만들고 어디 처음부터 우리 어떤 가사말인가 1절, 2절, 3절 한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풀잎은 풀잎은 푸르게 만들고 꽃잎은 꽃잎은 빨갛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솜씨도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솜씨도 구하라. 새들은 공중에 펄펄 나르고 고기는 물속에 헤엄치게 하시니 창조주 하나님 능키도 하셔라. 창조주 하나님 능키도 하셔라. 작은 손 모아서 기도를 드리고 동무와 손잡아 찬송케 하시니 하나님 사랑이 크기도 하시네. 하나님 사랑이 크기도 하시네. 자, 처음부터 선생님이 맨 끝까지 한번 불러봐 주겠어요. 쉬운 찬양이니까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어요. 반주해 주세요.

0: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솜씨도 구하라. 거기에는 솜씨도를 빨리 하지 않으면 박자가 모자르게 되겠죠. 맨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솜씨도 구하라. 거기만 한번 해보죠. 하나님 시, 둘, 셋.
1: 하나님 아버지 솜씨도 구하라.
0: 참 잘했어요. 자, 그러면 2절, 3절 우리 이어서 불러보는데 2절은 우리 한결이 친구가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3절은 우리 한세미 친구. 그래가지고 1절은 같이 부르고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어요. 딴데 보는 친구도 있어요. 다 반주해주세요.

정말 잘했어요. 우리 1절, 2절, 3절 이어서 다 같이 불러봤죠? 자,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한번 1절, 2절, 3절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불러보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소리를 크게 잘 부르기 위해서는 입을 크게 벌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보겠어요. 반주해주세요.

0: 자, 크신 하나님 사랑 느끼면서 한 주를 잘 보내기를 바라요.
1: 자,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 잘 배우셨지요? 자, 이 시간에는 동화 듣는 시간이에요. 자, 어떤 내용의 동화를 여러분들 들려드릴까요? 자, 성전을 깨끗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동화 듣도록 해요. 비둘기 장수가 성전으로 가는 오르막길에 이르렀을 때예요. 수염이 많은 아저씨가 소를 물고 급히 내려오고 있지 않겠어요?
2: 왜 소를 그냥 물고 갑니까? 지금 성전에 큰 야단이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큰 야단이라니까요. 당신도 일찍 비둘기 가지고 그냥 돌아가시오. 아니, 무슨 야단이 나서 그래요? 글쎄, 어서 돌아가기로 하라니까요. 혼나기 전에. 무슨 일인가 말해야 할 게 아니오.
1: 그 수염 많은 아저씨는 귀찮다는 듯이 소를 물고 내려빠지기를 그냥 서둘러 내려갔어요. 비둘기 장수는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이왕 먼 곳에서 비둘기를 사가지고 왔으니 한번 가보기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양을 몰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2: 음메! 음메! 왜 이렇게 내려오는 거요? 아이고, 야단 났어요. 성전에는 지금 큰 소동이 났어요.
1: 하고는 또 양들을 끌고 급히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비둘기를 움켜쥐고 얼굴이 익은 듯한 비둘기 장수가 내려왔어요.
2: 당신은 왜 내려옵니까?
3: 하고 묻자, 아, 오래간만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성전에서 장사하기는 다 들렸어요. 그냥 내려갑시다.
2: 무슨 일이 있어요? 혹시 성전에 불이라도 났어요?
1: 하고 묻자,
3: 불이 난 게 아니에요. 불보다 더 무서운 일인데요. 어떤 젊은 사람이 오더니 마구성이 나서 소들을 쫓아내버리고 양들을 모조리 몰아내며 우리 비둘기 집들을 잡히는 대로 던져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그리고는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가더니 책상을 집어 던져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그래, 우리 비둘기 장수들한테 오더니 의자를 집어 던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의자에 맞아 다칠 뻔했어요.
4: 그럼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그렇겠어요?
3: 글쎄요, 그 제사장 집 사람들이 그러던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던가?
2: 예수님이요?
3: 아니, 그 사람을 아오?
2: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분인데 그분이면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3: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요.
2: 그 예수라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서 소나 양을 내어 쫓거나 의자와 상을 집어던질 뿐이 아니에요.
3: 그럼 그 제사장 집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나?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던데.
2: 어서 한번 가봅시다.
3: 그런데 말이요, 우리 비둘기는 여기다 두고 갑시다. 또 집어던지면 큰 손해니까요.
1: 이렇게 해서 두 비둘기 장수는 다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 앞에 가보니 아닌 게 아니라 야단이 벌어졌어요. 송아지들이 우는 소리,
2: 매, 매,
3: 구구구구구구,
1: 비둘기들이 구구대는 소리,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로 온통 장터같이 와글와글했어요. 두 비둘기 장수는 비좁은 틈을 타서 성전 안을 창문 너머로 들여다봤어요. 성전 구석에서는 아직도 돈 바꾸는 사람들이 주섬주섬 돈을 주워 담고 있는가 하면 양들을 끌고 나오는 사람, 의자를 둘러매고 나오는 사람들로 질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이 성전 한가운데 성이 무척나시어 서 계셨어요.
4: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장사하는 강도의 집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1: 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화가 잔뜩 나서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이때에는 누구든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야 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와서는 이 성전에서 비둘기나 양을 파는 사람들에게 사서 바쳤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장수들이 성전 한쪽 구석에서 했는데 차츰 돈을 벌고 하니까 그 돈을 버는 데만 정신을 쓰고 예배 드리는 건 그저 슬쩍슬쩍 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시장 같았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집이라고 하고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할 곳인데 그게 뭐예요? 소들과 양들과 비둘기들이 함부로 똥도 싸고 하는 우리깡같이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셔요.
0: 동화 재밌었어요?
5: 네.
0: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5: 나의 하나님이
0: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0: 영광 가운데
5: 영광 가운데
0: 그 풍성한 대로
5: 그 풍성한 대로
0: 너의 모든 쓸 것을
5: 너희의 모든 쓸 것을
0: 채우시리라
5: 채우시리라.
0: 자, 전도사님 보고 함께 따라해요. 나의 하나님이
5: 나의 하나님이
0: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0: 영광 가운데
5: 영광 가운데
0: 그 풍성한 대로
5: 그 풍성한 대로
0: 너의 모든 쓸 것을
5: 너의 모든 쓸 것을
0: 채우시리라
5: 채우시리라.
0: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5: 나의 하나님이
0: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0: 영광 가운데
5: 영광 가운데
0: 그 풍성한 대로
5: 그 풍성한 대로
0: 너의 모든 쓸 것을
5: 너의 모든 쓸 것을
0: 채우시리라
5: 채우시리라.
0: 빌립보서
5: 빌립보서
0: 4장
5: 4장
0: 19절 말씀
5: 19절 말씀.
0: 어때요? 쉽지요?
5: 네.
0: 우리 함께 해보겠어요?
5: 네.
0: 자, 한 사람씩 해볼까? 자, 우리 성진이가 해볼래요? 따라서 해봐요. 나의 하나님이
6: 나의 하나님이
0: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0: 영광 가운데
6: 영광 가운데
0: 그 풍성한 대로
6: 그 풍성한 대로
0: 너의 모든 쓸 것을
6: 너의 모든 쓸 것을
0: 채우시리라
6: 채우시리라.
0: 한번 해봅시다. 나의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때요? 힘들어요? 우리 한결이 해보세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7: 나의 하나님이
0: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해봐요. 한결이 시작.
7: 나의 하나님

0: 그것을 채우시리라.
1: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한샘이 할 수 있겠어요? 한샘이. 자, 못하겠어요? 성진이가 한번 다시 해볼까?
2: 네.
1: 자, 시작.
2: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1: 네, 아주 잘했어요. 또 우리 시내 해볼래요? 자, 그래요. 자, 시내 시작.
3: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1: 애기처럼 잘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정확하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시작.
4: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자, 처음부터 끝까지 좀 맞춰서 한번 해보자. 자, 시작.
4: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1: 자, 그래요. 오늘 또 한 주간도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지내도록 하세요.
5: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려고 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한 주간을 지내시고 다음 주에 밝고 맑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진실을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거짓말로 교통위반 티켓을 받지 않는데 아주 능숙한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법정에 설 때마다 판사에게 하는 말이 아, 저와 헤어진 그 여자친구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차를 가져갔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여러 번 되풀이해가지고 빠져나갔답니다. 게다가 이분은 또 근무 중에도 저지른 잘못을 인해서 수차례 징계를 받기도 했대요. 결국 검사들은 법정에서 여러 건의 위증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차례 허위 진술서를 제출한 혐의로 이 남자를 기소했답니다. 거짓말이 평생의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죠. 이와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습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전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을 맡기라고 상기시키셔서 이제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거짓을 버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교회의 하나됨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행에서 진실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실을 말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의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짓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진리의 옷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생각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마음 단속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단속 잘하지 않으면 이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나는 물론이고 내 이웃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스러운 방법에 의해서 인류 역사 속에 성육신하신 사건을 비롯하여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과 윤리적인 표준의 선언,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사역, 십자가상에서의 장엄한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 등 사실에 관한 이야기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강좌를 공부하시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된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는 증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십니까. BBN 성서대학 캠벨 몰건의 마태복음 강의, 오늘과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 말씀 연구할 때 주께서 지혜 주시고,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가지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마태복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15절, 그리고 17절, 23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장은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인 기록임이 금방 드러납니다. 역사적이라 하면 2장의 모든 사건들이 네 가지의 예언과 연루되어서 그 예언들이 지닌 가장 궁극적인 의도가 역사상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은 미가 선지자가 한 예언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호세아가 행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예레미야의 것인데요. 라마에서 슬프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네 번째 예언은 여러 선지자들이 각기 약간씩 다른 형태로 외친 것인데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입니다. 이렇듯 2장은 왕의 오심으로 과거에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본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특징들 혹은 가치들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비록 직접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본장은 부수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그러면서도 결코 의미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장 전체는 왕 되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그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이 왕을 중심으로 전개될 세계 질서를, 그리고 마치 섬광으로 사물을 비추듯 환하게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맥락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입니다. 또한 기독교 교회 시대의 축소판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적용되는 원리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오심으로 과거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 이야기들에서 어떻게 새로운 예언이 도출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음을 보았으니 그 구약의 구절들을 상고할 시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본문에 인용된 부분만으로는 이 예언들이 지닌 참된 가치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예언들의 문맥에 비추어 그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미가의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마태가 첫 번째로 인용한 다음의 예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말씀이 행해질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이 예언에 큰 경고가 있음을 상기해보도록 합시다. 이 예언은 바로 권위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옛 선지자들은 각자 경고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경고들을 전했는데 모든 예언 하나하나에 진리의 한 측면에 대한 경고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가의 예언은 바로 권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당시에 거짓된 통치자들을 맹렬히 탄핵하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참된 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바로 질서와 권위에 대한 선지자의 음성이요 참된 왕을 염원하는 민족의 탄원을 대변하며 그분의 오심을 미리 선포한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정녀에게서 난 아기 예수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이는 당시에 택한 백성이 그의 앞지 아래 있었던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경위는 그의 부모들이 황제의 칙령을 따라 호적 신고를 하러 가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본래 나사렛 사람인 예수의 부모가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고 그리하여 통치자나 다스리는 자나 또는 위대한 자가 탄생하리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즉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예수님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던 마태는 그 옛 예언의 본문을 자유로이 취하여 본래 미가 선지자가 한 말씀 이상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미가의 예언에 그 다스릴 자의 성격을 설명해주는 부드러운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태는 다스릴 자의 성품을 좀 더 깊이 파헤쳐서 그를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에서 성취된 미가의 예언을 둘러싸고 있는 실제적인 사실들을 살펴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한편 어리석고 사욕의 눈이 어두워 그를 없애는 데에만 전적으로 마음을 쏟은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오심을 선지자는 오래전에 언급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를 향한 충성과 증오가 나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언으로 넘어가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호세아의 이 예언을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부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의도하신 바를 실현시키지 못한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호세아의 예언의 주제는 곧 모든 죄악 중에 가장 악한 영적 음행의 죄악에 관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것도 아주 비정상적이고 극히 비극적인 자신의 환경, 즉 그의 비극적인 가정생활인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와 같은 가정생활에 체험을 갖게 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심정을 공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호세아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을 때 그가 꿈꾸었던 이상이 자기 눈앞에서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을 그때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고뇌 중 가장 큰 고뇌, 즉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뇌를 느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야, 이제 너는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겠지? 이스라엘이 나를 배반하고 음행을 했기 때문이다. 선지자가 외친 위대한 메시지는 바로 그 자신이 당한 비극적인 가정생활의 체험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에는 세 주기, 즉 사이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에서는 타락과 그 원인을 다루며 두 번째 주기에서는 타락과 그에 대한 형벌을 다루며 또한 세 번째 주기는 여호와의 사랑의 노래, 즉 연가로 시작합니다. 이 연가 전체를 분석해보면 이건 역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사랑에 비추어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현재 사랑에 비추어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노래합니다. 11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그 옛날과 같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가를 노래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마태는 바로 이 사랑의 노래 가운데 일부분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켰는데 얼핏 보면 이는 아주 이상하게 보입니다. 즉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도다. 애굽은 너희에게 억압과 종노릇의 땅이었으나 나는 너희를 이끌어내었노라. 위대한 탈출이 있었으니 이는 내가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인도하였음이라.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더냐? 그들은 흩어졌도다. 백성들은 호세아의 메시지를 잠깐 듣고는 또다시 잊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타락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언약의 폐기를 선언할 때까지도 계속되며 또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외칠 때까지도 백성들의 타락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근 400여 년 동안 다시는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음성과 마지막 이상이 있은 지 400여 년이 지난 후 한 아기가 탄생합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모든 소망을 한 몸에 안았고 그리하여 인간의 모든 소망도 한 몸에 지닌 아기였습니다.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그의 백성들이 지은 죄의 결과를 몸소 함께 나눕니다. 그 아기가 탄생했을 당시 왕위에 있던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언약에 속하지 않은 외방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외방 세력들과 화친을 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오심으로 참된 예배와 거짓된 그의 예배가 백일화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하여 부패한 헤롯은 이에 보호자에 앉아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별개의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왕을 압박과 죄악의 땅 애굽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택하신 왕은 애굽에 그냥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즉 애굽의

0: 앞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이것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적 가치를 지닌 진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택하신 왕으로 인격화되어 나타난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아기가 이스라엘의 부패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쫓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즉 어린 민족이었을 때 그들을 사랑하사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성을 건설하고 한 나라를 세우실 그 택하신 왕을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애굽에서 나오셔서 출애굽을 주도하시며 또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게 되어 마침내 그 위대한 목적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단순한 역사적 사건은 이렇습니다. 헤롯이 광포하여 미쳐 날뛰자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지시함에 따라 그들은 어린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어린아기의 인격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쫓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는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거기에 간 것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환난을 몸소 당하며 그들의 슬픔을 몸소 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 왕께서 다시금 애굽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는 어린아기에 불과하나 또 한 번의 위대하고 영광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다음 예언, 즉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마태는 예레미야의 예언 중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떠한 역사적 상황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까? 예레미야의 이 예언과 왕의 탄생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기 위하여 이 예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은 몇 가지 의미에서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그것보다도 더욱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몰락해가는 한 나라에 대해 멸망을 예언했고 멸망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이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보다 더 크신 다른 분이 오실 것인데 그는 더욱 격렬한 어조로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감람산 언덕에 서셔서 석양에 지는 해로 말미암아 번쩍번쩍 빛을 발하는 그 예루살렘 도성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눈물이 그 뺨으로 흘러내릴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보다 수세기 전에 이 문제를 다룬 예수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슬픔과 눈물만이 있는 끔찍하고 두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에는 다른 모든 예언들에서처럼 소망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 선지자들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험악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폭풍우 너머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있으며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어보면 우리는 30장부터 33장에 이르기까지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 찬 네 장이 예레미야서의 핵심부에 위치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레미야는 그가 말했던 근심으로 구름 낀 나라를 넘어서 멀리 또 다른 아침의 여명을 즉 구속자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위로의 예언 중에서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도저히 그 안에 위로가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헬은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위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위로의 예언 중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의 전후 문맥을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라헬은 자녀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애달게 통곡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급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이제 그 이후의 모든 결과를 보았으므로 어째서 이 예언이 이 위로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쫓겨나셨을 때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많은 산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수많은 어머니들이 통곡을 했고 마태는 그 소리를 듣고서 그 통곡이 바로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라헬의 통곡이며 그 옛날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로 그때 성취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그의 예언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통곡을 다루는 부분만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예언의 문맥 전체를 말하려고 했음이 분명합니다. 2장에서 첫 번째로 인용된 예언은 왕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그가 또 다른 출애굽을 시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라헬의 눈물이 마르고 그녀의 통곡이 그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왕은 오셨습니다. 호세아가 미리 말한 바와 같이 그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대로 라헬의 통곡이 그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한데 모아보면 승리의 행진과 그 행진의 위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의 예언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사렛 사람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낱말은 경멸적인 용어입니다. 먼저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본문의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한 대로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한 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당시에 살아서 어떤 사람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경멸적인 뜻으로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란 낱말의 어원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적인 결론은 없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하나는 싹 또는 가지라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 보호자 또는 호위병이라는 해석입니다. 나사렛이란 이름은 아마도 싹을 뜻하는 히브리어 네체로에서 파생된 듯하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낱말이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이 연상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잘라져서 밑둥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나무 밑둥에서 아주 조그만 푸른 싹, 즉 네체르가 도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싹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나무도 이미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이 싹처럼 조그만 마을이었던 나사렛은 헬라의 대상들과 제사장들이 지나가고 로마의 군대가 행진하는 큰 대로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산 밑에 골짜기에서는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으나 나사렛에는 한 번도 그 영향이 미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인용 속에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름조차 부를 가치가 없는 하찮은 승업에 속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대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세상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사렛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히브리 낱말이 바로 나사렛이 파생된 것으로 여겨지는 네체르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잘려버린 푸른 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나무가 잘려질 것을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그 나라의 파멸을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거기서 한 싹이 곧 어느 누구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이들이 경멸할 그런 작은 가지가 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1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라고 합니다. 그 예언은 곧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경멸을 당할 것이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그저 가지나 보잘것없는 싹으로 취급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계속 살펴보면 그 가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즉 그 가지가, 그 싹이 경멸당하던 것이 가치를 찾게 될 것이며 멸시를 받던 자가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때 세상이 예언의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까? 그가 비록 나사렛 사람으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로 여김을 받으나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세자라는 사실을 세상이 깨닫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미가는 왕이 베들레헴에서 오시리라고 예언했는데 그는 그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호세아는 그가 애굽에서 오셔서 모든 압박을 받으시며 사실이라고 했는데 그는 과연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오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라헬이 통곡하리라고 했는데 그는 그녀의 통곡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된 라헬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 그가 나사렛 사람, 즉 한 싹이들이라고 했는데 그는 과연 나사렛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싹은 하나님의 신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빛나는 가지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전체는 하나의 작은 우주와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대를 그려놓았습니다. 즉 그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수세기 동안 세상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각 시대마다 이 장의 내용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비평하는 이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 네 가지 예언을 취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성인가 미움인가? 유배인가 출애굽인가? 슬픔인가 기쁨의 노래인가? 비천함인가 위험인가? 오늘날 그 왕은 어떠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의 복된 발 앞에 드리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인간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과 삶에서 유배를 당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무수한 사람들의 출애굽을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슬픔입니다. 라헬은 여전히 자기 자녀들 때문에 슬피 울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역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구슬픈 애가 너머로 기쁨의 노래가 높이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왕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그분을 여전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말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면서 기독교는 낡아 버렸다느니 또는 기독교가 들어맞는 시대가 있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에게 왕관을 씌워드리며 또한 그러한 무익한 갈등 저 너머로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힘찬 노래를 높이 높이 올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 1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서두를 보면 그때라는 어구가 나타나는데 이는 앞장의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마태는 그로부터 30년이 경과하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때는 예수께서 애굽에서 돌아와 나사렛에 정착하신 때부터 이미 한 세대가 지나간 시점입니다. 본문의 그때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바야흐로 왕이 스스로의 신분을 드러내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왕이 그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야 할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그의 삶이 공생애로 전환될 때가 눈앞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제 그는 낮고 천한 종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을 선포하시고 그의 왕국의 비밀을 드러내시며 또한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몸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기 전에 그의 사자가 먼저 나타납니다. 이 단락에서는 바로 그 메신저, 즉 사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 자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히브리 백성 가운데서 행한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그리스도적 사역, 즉 예법과 세법을 연결시켜주는 사역, 한 세대의 절정에 서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시사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네 절은 그 사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사역의 핵심적인 메시지도 거기에 나타나지만 주로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면 먼저 이전에 예언에 나타난 그 사람의 면모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 시대에 나타난 사자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이어서 그의 사역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언에 나타난 그 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인 복음서 기자는 여기서 또다시 히브리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요한의 출현을 과거의 예언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돌아가 보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그 예언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의 구절들은 전체적인 조망을 통해서만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이 인용된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저자 문제에 있어서의 통일성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이사야서가 통일성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메시지를 보는 방법론도 매우 분명해집니다. 곧 이사야서 전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첫 부분의 1에서 35장은 엄청난 변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판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히브리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모두 그렇듯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의 빛이 함께 나타나며 또한 그 빛이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토록 감싸고 있습니다. 이 첫 부분의 대주제는 심판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들의 상태에 대해 무섭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경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심판이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택한 백성의 범죄에 대하여 내려지는 심판이요 둘째는 열방에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36에서 39장인데요. 네 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부분인데 역사적 사실의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의 다른 역사서와 잘 부합됩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전하는 그 심판의 처절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장부터는 이사야서의 그 위대한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앞에 나타난 두 부분은 이 부분을 위한 예비적인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히브리 선지자들의 예언에서도 그렇지만 이사야서에 있어서 심판이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40장 1절에 보면 그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나타나게 될 그 무엇을 듣고 있는 것처럼 즉 영감을 받은 사람에게는 선명한 환상이 있을 뿐 아니라 탁월한 청취력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40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다른 어느 누군가가 듣기 훨씬 전에 그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소리를 이해했으며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곧 이어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40장에서 41장까지 한 가지 주제를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42장에서 더욱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즉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사야의 예언은 여호와의 종에 초점을 맞추며 그를 통하여 전개됩니다. 마태는 바로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잠깐 떠나서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가 그것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 왕이 오십니다. 이사야가 그의 위대한 책 후반부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세기 전에 탁월하고 재빠른 청취력으로 들었던 그 소리가 광야에서 울려 퍼지며 요단 강변에서 예루살렘 변방 지경을 뚫고 퍼져나가며 유대를 거쳐 수도 예루살렘의 심장 부위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낮아질 때가 이 말, 곧 하늘나라의 도래를 미리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새로운 시대, 곧 새로운 운동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새 시대의 새 운동은 감상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도됩니다. 그 나라가 이제 문 앞에 다다랐고 바야흐로 그 옛날 이사야의 예언대로 침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난 그 사람의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4절에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것이 그에 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이 기록은 마치 명암이 거의 없는 그림과도 같아서 그림자를 통해서나 또는 밝은 빛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명확한 윤곽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윤곽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엄격하고 금욕적인 사람이었고 또한 그 시대의 죄악에 대한 깊은 고뇌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그 정도만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에 관한 이야기는 참으로 멋집니다. 그는 제사장직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와 소년 예수가 서로를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 소년 요한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라나 청년이 되었고 따라서 그가 하나님과 인간이 배려한 대로 제사장직을 맡은 서원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직은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청년 요한은 양육받고 보호받았던 아버지 집에서 갑자기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는 가정과 제사장직을 모두 등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서 대중 앞에 나타날 때까지 거기에 거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과거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새로운 여명이 밝아왔다는 이상스러운 확신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소년 예수를 알았었다면 그에게서 보았던 것이나 혹은 요한을 놀라게 한 예수의 그 초라한 모습에 대해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출생에 대해 어머니가 어릴 적에 해주었던 이야기나 소년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홀로 그하며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시대의 죄에 대해 알기 원한다면 그 시대 속에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 어울려 살기만 한다면 어느 누구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소리로 자기 시대의 죄에 대해 책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멀리서 그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 요한은 광야로 들어갔다가 전혀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온 민족에게 외쳤습니다. 그의 우렁찬 외침은 온 산과 들을 울렸습니다. 셋째로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즉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말은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광야에서 나와 시골 사람들과 대도시 사람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너희 모두가 잘못되어 있다. 마음과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 보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행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라고 외친 진정한 이유는 바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란 유대인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말로서 그들에게 영구히 자리잡고 있는 사고의 틀을 드러내는 마태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천국, 즉 The Kingdom of Heaven이란 신정정치요 하나님의 통치로서 하늘의 질서입니다. 현세에서 사람들 사이에 발휘되는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금욕주의적인 전도자가 나타나서 바로 그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곧 너희 선조들이 이어온 이상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서 실현되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회개하라.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말씀이요 위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드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완전하게 전해주기에는 불충분한 성경 기록을 통해 추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의 메시지 자체는 분명하고도 충분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부드러운 어조로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자 그 철저한 금욕주의자는 부드러움에 넘쳐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죄를 지시는 그 위대한 분이 오시기 전까지 요한은 자신이 죄를 지고 가는 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죄가 그의 마음에 드리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천편일률적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것은 물론 여러 측면에서 그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존재해온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의 메시지의 핵심만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5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회개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해야 할 바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요한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행한 사역을 간단히 분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사역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오는지라. 둘째로 그의 사역은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더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발언은 아주 독설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원흉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는 격렬하게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사역에는 전혀 사람을 끌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모으고 강권하는 별도의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과 같은 사자의 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보내시면 그의 메시지는 사람을 끄는 능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능력이 충만했으며 확신에 찬 어조로서 죄를 다룸에 있어서는 권위가 충만했습니다. 그는 신학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토론할 철학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전혀 새로운 어떤 제사의식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위대한 영감으로 이루어진 천둥과 같은 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메시지가 온 나라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뒤흔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시를 위한 복음이 따로 필요하고 도시 외곽지대를 위한 복음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아주 시골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따로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모든 마을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와야만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도시에도 도시 외곽에도 또 시골에도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전파될 때마다 그 메시지의 놀라운 영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몰려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의 메시지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최소한 외적으로는 진리를 인식하고서 자신들이 회개한다는 상징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침례를 받는 것이 전부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침례는 침례일 따름입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 될 수는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생명을 전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뒤에 오시는 한 분, 마음이 온유하신 위대한 인류의 왕이시오 죄를 지고 가실 분만이 회개케 하실 뿐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단 강가에 몰려들어서 회개의 물로 침례를 받은 무리들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설교에 나타나는 독설적인 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의식주의자였고 사두개인들은 합리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두 초자연적인 것을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이 외형적인 것들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하여 그들은 언제나 의식주의로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이나 부활 따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냉랭하고 경직된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야말로 백성들을 저주하고 민족을 공경에 빠뜨린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의식주의자들과 합리주의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식적인 것들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그리고 내적인 삶의 부패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를 곤경에 빠뜨린 자들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한은 거칠게 말했습니다.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런 후에 그는 마치 자신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와서 회개한다고 말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너희 스스로 참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하기라도 했던 것처럼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더 이상 아브라함과 너희의 혈연적 관계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말을 듣고서 분노가 이글이글 타올랐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은 이후 바로 예수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복되신 왕의 메시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 왕에 대한 요한의 선포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0절로 가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이 메시지의 참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증거한 것은 오실 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분에 대해 다음에 두 가지 내용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그 품격, 그 인격에 있어서 지고하십니다. 둘째, 그 사역에 있어서도 지고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점에 대해서 겸손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참된 겸손과 거짓된 겸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의 겸손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겸손은 자신의 겸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한은 과연 옳았습니다. 이 요한에 대한 예수의 평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는 왕께서 그에 대해 하신 말씀이며 따라서 이 역시 사실입니다. 왕의 말씀대로 그는 여자에게서 난 자 중 가장 큰 자지만 왕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도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 즉 세련되지 못하고 거친 선지자와 위엄과 권세가 넘치는 왕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온유하시더라도 그 온유함이 그의 사자인 선지자의 폭풍과도 같은 격렬한 외침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왕은 비단 품격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그의 사자와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를 이끌어 회개를 상징하는 외적인 행위에 참여케 했으나 그는 너희의 죄악을 불태워서 너희를 새롭게 만드는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으로 너희를 완전히 압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러한 뜻도 됩니다. 나는 외적인 것을 즉 근만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치고 발 수밖에 없으나 그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불로서 역사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예수와 요한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의 메시지만 듣는다면 우리는 물 침례에 물로 씻는 일에만 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불로서 활활 타오를 것이며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되고 그를 왕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의 사역보다 우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나신 예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실 방법에 대해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방법은 파괴적이며 동시에 건설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승리 역시 파괴적이고 건설적인 것입니다. 그의 방법에 있어서 파괴적인 면은 10절에 보면 도끼, 키, 불 등의 표현에서 잘 나타납니다.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도끼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곡식을 까부를 키를 손에 들고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방법은 건설적인 것입니다. 그는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타작마당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끗게 하실 것이며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실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무를 잘라버리기 위해 열매 없는 나무를 없애버리기 위해 그 뿌리에 도끼가 놓였고 쭉정이를 날려버리기 위해 키가 손에 들렸으며 그 쭉정이를 즉시 태워버리기 위해 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의 건설적인 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불은 정결케 하며 에너지를 얻게 해줍니다. 즉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며 동시에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는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것이 동일한 도구가 두 가지 상반된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키는 쭉정이를 날려버리는 동시에 알곡을 모으는 일을 합니다. 불은 그 맹렬한 화력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을 태워버리는 동시에 그 화력을 견디는 것들은 더욱 순결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왕은 파괴적이며 동시에 건설적인 분입니다. 파괴적이시라는 것은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시고 쭉정이를 태워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며 건설적이시라는 것은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시고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시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불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친 선지자가 왕의 오심을 전파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0세기 동안 예수의 사역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 선지자가 전한 대로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파괴의 왕이시요 건설의 왕이십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역사 동안 예수께서 끼치신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는 많은 것을 불태우셨고 또한 많은 것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절을 하시며 쭉쟁이를 날려버리십니다. 그는 언제나 곡식 모으는 자가 되셔서 알곡을 모아드리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도끼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키가 작동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쭉정이는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결국 쭉정이가 알곡을 감추어 버리며 열매 없는 나무들이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포도나무들을 밀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왕 되신 주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키를 손에 잡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날아가야 할 것들을 휘날려버리는 하나님의 바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과연 죽정이인가 혹은 알곡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허락하신 이 적은 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알곡에 속하는 것인가? 죽정이에 속하는 것인가? 만일 내가 죽정이라면 하나님의 바람이 나를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날려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곡이라면 그는 나를 거두어들이고 나를 곳간에 모아들이실 것입니다. 나의 일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의 일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강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열방을 욥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고 확실히 알기를 바라며,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명을 이루신 유대인의 왕임을 다음 레슨에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밤 거대한 군함 한 척이 안개 가득한 바다 위를 향해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불빛 하나가 보이길래 군함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불빛은 군함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군함의 최고 사령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선박을 제지하려고 마이크를 붙잡습니다. 나는 해군 최고 사령관이다. 즉각 방향을 바꾸고 물러나라. 그런데 상대편 쪽에서 다음과 같은 스피커 방송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기는 등대다. 실화인지 알수 없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삶의 중심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움직여야 하고 변해야 하는 당사자는 등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이제 오랜 고집을 꺾으시고 등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모습을 낮추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korean@bbnmedia.org로 직접 메일 주셔서 구원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을 쓴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국은 천국이고 이 땅은 우리가 임시로 와서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우리의 본국을 잊어버리고 신분을 망각하고 이 땅을 자기 집처럼 살아가고 이 땅에서 누리고만 산다면 천국의 매국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이 현재 모습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천국의 대사들이여, 오늘도 적군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일곱 번째 이야기. 굶주린 사자와 함께 잔 남자 다니엘.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박예리. 오늘은 성경의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젊은 다니엘은 전쟁에 휘말려 이방인으로 가득한 낯선 땅에 가게 됐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왕과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서 다니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삶 속에서 변치 않는 유일한 것은 만물의 창조자,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잔인한 야생의 사자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다니엘의 부하 직원이었던 엘람의 입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 다니엘님, 들어가도 될까요?
4: 그래. 엘람, 들어오거라.
3: 죄송합니다. 다니엘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4: 그래, 얘기해봐라. 무슨 일이냐?
3: 문을 닫을까요? 아니면 그냥...
4: 이런 상황에서는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3: 예.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장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3: 다니엘님, 제 장부는 언제나 완벽한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것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건 저한테 전달된 정보가 애초부터 틀렸을 경우밖에 없습니다.
4: 난 너를 믿는다. 엘람, 나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구나.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
3: 저의 유대 이름은 엘람입니다. 다리오 왕의 지배를 받은 뒤로 저희들 대부분은 유대 이름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바벨론이 저희의 고향 유다를 침략해왔을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족 출신인데다가 숫자를 다룰 줄 알았던 덕분에 대부분의 고향 사람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한 덕분에 바벨론의 왕의 통치하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침착하고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으며 다른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니엘 같은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자제력을 가졌으면 하고 바랄 때가 많았습니다.
4: 엘람, 이 사람들이 온 것은 겨우 며칠밖에 되지 않았어. 아마 얼마간 더 있으면서 과거의 모든 기록들을 샅샅이 조사하겠지. 너도 가끔 얘기하지 않았느냐? 칼데아의 수학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말이야. 이 사람들은 장부를 좀 더 쉽게 관리하는 법을 파악하게 될 거야.
3: 저희가 여기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건가요?
4: 현재로서는 메디아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어. 나중에 정부가 자리를 잡고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성된 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겠지.
3: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죽일까요? 아니면 감옥에 가둘까요? 하나님, 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 진정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 보아라. 우리는 이 국가의 소속이 아니다. 우리는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애국심을 가질 필요도 없지. 그래서 메디아에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고 말이야. 내 생각에 저들은 쓸모없는 사람들만 걸러낼 것이다. 범죄자 같은 자들만 몰아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둘 거야.
3: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장부는 한치의 잘못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4: 분명히 저들은 각 분야에 한 명씩 감독관을 둘 것이다. 왕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는 것 말고는 이전과 달라지는 게 없을 거야.
3: 예. 감사합니다, 다니엘님.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숫자 말고 다른 것에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쉽게 변하지도 않지요.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숫자뿐입니다. 뭐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숫자는 저를 흥분시키죠. 아마도 제가 잘 아는 분야라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4: 엘람,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 보거라. 나도 보고서를 마무리해야겠다. 언제나 남을 돕고 믿음을 가져야 해. 지금과 같은 시기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다.

0: 이리 와서 앉아라. 같이 먹자.
1: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당신의 미천한 종은 당신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명령을 기꺼이 따를 뿐입니다.
0: 들리는 바로는 네가 참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더구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너와 상의를 하려고 한다.
1: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폐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0: 네가 해몽을 잘한다고 들었다. 꿈이나 환영에 담긴 의미를 맞춘다면서.
1: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0: 그분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숭배하는 유일한 신입니다.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1: 잠깐, 신이 하나라고? 겨우 하나? 넌 정말로 그가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0: 그렇습니다, 폐하. 그분의 권세는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릴 정도로 큽니다. 세상의 지혜와 힘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제가 받은 재능도 모두 그분의 은총으로 인한 것이며 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 나도 우리 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신들은 내게 승리와 왕좌를 주시고 높은 지위에 앉게 하셨지. 내가 봐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역사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전생에서부터 준비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제서야 나의 최종 운명에 도달한 것이지.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왠지 전에 와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난 전생에 대한 생각이 틀림없다고 믿고 있지. 그래, 너도 전생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0: 아닙니다, 폐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합니다. 산을 오르거나 방에 들어갔을 때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그건 그것들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지 전에 가본 적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 넌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정직하구나. 어느 누구도 왕의 믿음이나 생각에 반대한 적이 없었다. 통치 절차나 전쟁 전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신하들도 있었지만 이런 영역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 네가 이전의 왕들에게도 역사에 기록된 진실들을 얘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0: 맞습니다, 폐하.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요아킴 왕이 몰락한 뒤였지요.
1: 네가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헌신적인 숭배를 높이 사서 평생을 공직에 몸담게 해준 것이냐?
0: 하나님의 방식은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악이 아니라 선을 위해 행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의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언제나 승리하시지요.
1: 나는 느부갓네살의 지배하에서 발탁이 됐고 그 후의 왕들은 너에게 매우 높은 관직을 주었다. 네가 노예의 신분으로 시작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야. 그 왕들은 모두 너의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법을 남겼지. 앞으로도 가끔 너를 불러서 역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다.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들을수록 참 흥미로운 존재인데다가 너 또한 매우 특이한 사람이니 말이다. 앞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도록 하자꾸나.
0: 폐하, 그저 황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저 이방의 노예일 뿐입니다. 폐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왕들을 섬겼던 것처럼 폐하도 성심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2: 다니엘과 다리오 왕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발전했습니다. 왕은 정말로 역사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통치자들이 보았던 꿈이나 환영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어했고 또한 그 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의 짐승 같은 광기 이야기에 많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발사자르 왕 시절에 담벼락에 쓰여진 기록들은 다리오 왕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다리오 왕의 침략이 임박했음을 적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토론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건강을 회복했고 다리오 왕의 통치 하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등용될 거라는 소문에 마음이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았고 마침내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0: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자 여러분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가 히브리 출신 포로의 지배하에 놓이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왕께서는 다니엘이라는 놈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 이상한 관계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는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궁금해하시고 이것이 두 사람 대화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왕은 물론 신들에게 변화가 생기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국가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 동의합니다. 우리들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이런 식의 통치를 몰아내야 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청렴함이나 도덕성에 전혀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예물을 주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기 위해 수년간 기회를 노려왔지만 아쉽게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0: 여러분,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자존심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다니엘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걸 이용해 다니엘이 곤경에 처하게 만듭시다.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통치가 계속되는 한 절대로 바뀌지 않을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왕께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법이어야만 합니다. 승인을 내리기 전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묻도록 말입니다.
0: 그렇습니다. 아마도 왕께서는 모든 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황급히 동의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법이 왕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고요.
2: 좋을 것 같군.
0: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다리오 왕의 법정으로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3: 좋아.
0: 봐라, 사나. 포도주와 잔을 치우고 필기구를 가져와라. 여러분, 오늘 밤은 맑은 정신으로 계획을 세우고 내일 밤은 맑은 정신으로 왕을 뵈러 가야 합니다.
4: 앞으로 닥쳐올 상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관, 행정관, 참사관 등 모든 이들이 다니엘을 상대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의 통치에 대한 신뢰를 맹세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은 왕령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0일간 다리오 왕이 아닌 그 어떤 신이나 사람도 섬길 수 없도록 규정하는 강력한 법령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에 대한 충성심과 경외심을 증명하기 위해 그 법에 불복종하는 자는 굶주린 사자의 우리에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쭐해했습니다. 이 법령은 사실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단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4살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도시인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올려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야훼와 바벨론의 왕들에게 충성을 바친 그는 이제 무시무시한 사자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참으로 악마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세우는 방식은 그 외에 다른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악마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다니엘님, 다니엘님, 저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 들어오거라.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4: 좀 전에 무시무시한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왕께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셨다고 합니다. 다니엘님, 부디 잠시 동안만 습관을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제발 창문을 닫아주십시오. 기도를 그만두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창문만 좀 닫아달라는 말씀입니다.
3: 나도 그 얘기 들었다. 올해는 너를 좀 일찍 물류창고로 보낼까 한다. 내일 당장 출발할 준비를 해라.
4: 이런 상황에 다니엘님을 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를 구해주시려고 멀리 떠나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3: 엘람, 우리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자꾸나.
4: 밖에 무슨 일이냐? 다니엘님, 침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3: 그래, 나도 함께 가겠다.
4: 도둑이 아니라 첩자였습니다. 라힘의 휘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3: 그냥 조용히 돌려보내라. 이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4: 하지만 이놈들은 집까지 쳐들어와서 다니엘님을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냥 풀어주실 생각입니까?
3: 놓아주어라. 시간도 늦었고 피곤하구나.
4: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비걱거리는 소리, 쿵하는 소리, 모든 소리가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이 제 방으로 들이닥치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담요를 움켜쥐고 닥쳐올 불행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떴지만 긴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자 입에 던져 넣어질 것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드디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창피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전령과 함께 궁전으로 오라는 다리오 왕의 명령을 다니엘에게 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와중에도 저를 챙기면서 멀리 떠나라고 하더군요. 사람들의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시는 서로 얼굴을 볼 수도, 대화를 즐길 수도, 우정을 나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공포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전 겁쟁이처럼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항상 저를 지켜주셨던 다니엘이 없으니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1: 모두 나가 있거라. 다니엘과 단둘이 얘기하겠다. 내가 이번에 너의 원수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했다. 나는 복수할 거야. 그놈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아주 작은 실수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교활하게 사는 놈들은 분명히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지. 놈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볼 거야. 이놈들은 너를 제거하려고 나를 이용했다. 너무나 간단한 요구라서 별 생각 없이 승낙을 하고 말았지. 그런데 아침이 되자마자 이것들이 나한테 달려와서는 네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을 어겼으니 벌을 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 순간 이 법령에는 음모가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3: 어젯밤 저희 하인들은 라임이 보낸 첩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하의 전령이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죠.
5: 이 법을 폐지하고 너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말해보아라, 다니엘. 왜 창문을 닫고 혼자서 기도를 드리지 않았느냐?
3: 하나님은 제게 신실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분이 부끄럽지 않으며 원래 숨어서 기도를 드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5: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사실 왕은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다. 주변에는 모사가 아니면 적들 뿐이지. 게다가 그 둘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하지만 다니엘, 너는 다르구나. 너는 나의 친구이니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3: 폐하나 전하, 방법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잠자는 도중에 평화롭게 죽기를 바라지요. 야수에게 잡아먹히고 사지가 찢겨 나가는 건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두렵지 않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야수가 두렵고 그 이빨과 발톱이 두렵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고개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고난을 위엄 있게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고통 없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4: 왕과 다니엘은 이미 제정된 법을 바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다니엘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바라면서 다니엘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끊임없이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것이다. 왕의 믿음이 저보다 더 강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그저 위로의 한마디일지도 모르죠. 다음날 아침, 다리오 왕은 서둘러 사자굴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다니엘, 네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었느냐?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자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이시여, 영원 무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야수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다니엘을 보니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더군요. 그 즉시 왕은 고발자들과 일가족들을 모조리 사자굴에 던져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맹수들은 입을 벌리고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낚아챘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도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과 국가는 들으라. 오늘부터 이렇게 적도록 하라. 모든 이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떨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분은 구원하시고 살리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을 행하신다. 그분은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분 외에는 어떤 신도 위대하지 않다.
3: 다리오 왕이시여, 오늘 이 일은 왕께서 사랑하시는 역사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폐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6: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일곱 번째 이야기. 굶주린 사자와 함께 잔 남자 다니엘. 출연 사령범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박예리였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7: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어진 것으로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옷차림을 고치듯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BBN 방송은 구원받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말씀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가르침을 받아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BBN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말씀을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마을을 정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매일 100달러씩 주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첫날 모든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 멈칫대며 그 돈을 받아갔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사람들은 아예 현관 앞에 나와서 돈 주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돈 받는 일은 마치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고 돈을 나누어 주던 사람은 다른 날과는 달리 그냥 그 길을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왜 오늘은 100달러를 안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와 햇빛과 공기를 무상으로 주는데 감사하지 않다가 비가 조금만 안 오거나 또 많이 와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지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에서 근무하는 사역자들은 BBN을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급을 위해 또 더 많은 봉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뛰어가는 세상의 직장과는 달리 신음하는 이 땅을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 구령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주신다면 복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보시지 말고 믿음으로 BBN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관한 내용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korean@bbnmedia.org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모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 삶으로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힘입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0: 교독문 40번 96편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릴 때 이병갑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더운 날과 뇌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여름철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였으나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불순종한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세파에 흔들리며 마음과 욕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의 손새가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에 지친 성도들의 육신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문제로 마음이 어지러운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셔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게 하시며, 속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한세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며, 영적 눈이 떠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을 맞이합니다. 계절의 틈새에서 여름을 마무리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들어갑니다. 자연 만물이 주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자라고 열매 맺듯이 저희의 믿음도 성숙하여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이 손길이 함께하사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온전한 저희의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57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가 있어서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 우리는 특별한 말씀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분은 큰 은혜와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큰 도전을 받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귀한 결단으로 옥합을 깨뜨리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어떤 분은 아직도 마음속에서 어떤 말씀과 씨름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사람마다 반응이 같을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느낌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웠든 그렇지 않았든 내가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했든 하지 못했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획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무엇보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 우리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다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전체 주제는 여러분 주보에서 보셨을 것인데 에스겔 주보에 나왔나요? 네, 주보에는 안 나왔군요. 네. 이번 전체 주제는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놀라운 이름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지 못했는데요.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성 안에는 굶주림이 있었고 성 밖에는 적군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 정말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일까? 그것이 아니지요. 오늘은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하 6장부터 이어지는데요. 아람왕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포위했을 때 일이지요. 그 안에는 이 포위하니까 참 이스라엘은 옛날에 성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포위하면은 그 막 말려 죽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죠. 물이 없죠. 뭐 다 떨어지죠.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곡식값이 내려갈 것이라. 눈에 보이는 상황, 그 형편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그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맞는 말이죠. 아니 어떤 전문가의 분석으로 봐도 이거는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앉아있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고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니까 죽고 그러니까 이제 아람 진영으로 가자. 왜냐 아람 진영으로 가져도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반반의 확률이 있으니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람 진영으로 향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6절인데요. 볼까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예. 당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던 아람 군대의 이야기가 갑자기 그들이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도망을 쳤다라는 이야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가지고는 그 소리를 듣고는 야 이것이 무슨 예. 이 이스라엘의 용병을 갖다가 그래서 나라들을 움직여갖고는 용병을 고용해갖고 돈 주고 용병을 고용해서 그렇게 많은 군대가 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도망을 갔다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분. 오직 모든 일은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과정도 하나님이요 그 끝도 결과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 머리가 탁월하고 우리가 좀 더 지식이 있고 우리가 좀 경험이 있고 우리가 좀 전략이 있어서 뭐 참고 레퍼런스가 있어서 그래서 뭘 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분인 것이지 정작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뭡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하나님 모든 걸 다 안다. 우린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시는 일을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건축도 안 될 것 같고 자녀도 달래질 것 같지 않고 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의 길도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한 영혼을 오래 품었는데도 교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보지 못한다고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누가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얘가 선교사가 됐어요. 이제 풀타임으로 선교를 하겠다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 안에서 굶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성 밖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친히 그분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친히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홀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이미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아람 진영에도 계셨던 것이고 본문에 나타난 이 절망의 성문 어귀에도 계셨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요? 아, 네. 집에도 계시죠? 아, 네. 그럼 꼭 새벽 예배 나와야 할 필요가 있나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집에도 계시는데 문제는 새벽에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안 계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도 만드신 거고 교회도 만드신 거예요. 구별되게. 하나님은 장소도 구별하시기 원하시는 것이고요. 시간도 구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뭐 그냥 주머니 호주머니 다 언제든지 뭐 우리 필요로 해서 쓰고 뭐 이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는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모셔오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 기도가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새의 핵심은 하나님을 움직이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 주님을 만나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그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물질이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준비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막에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먹을 건 마실 것. 그래서 먹고 마셨습니다. 또 그것만 있었습니까? 은, 금, 의복도 발견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은 발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선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한다고 봉사한다고 희생한다고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아닌 것입니다. 예. 어느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의 70%가 이단이다. 그래서 내가 신기해갖고 저 사람이 이단이 아닌가 싶어갖고는 그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그분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행위를 강조하니까. 행위를 강조하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와 은혜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있어야지 얻는다고 그렇게 설교들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분이 준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열심, 의지, 수고, 공로 이런 거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뭡니까?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네가 더 이루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더 이루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라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가는 것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집회 첫날에 시간도 길어지고 또 뭐 돈지갑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좀 실망을 해 깜짝 놀랐어요. 아,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그럼에도 은혜 받고 옥합을 깨뜨리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돈지갑이 회개하는 것은요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그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틴 루터는 진정한 회개는요 전인격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정의.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지식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러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의지적인 면에서 대표적으로 뽑은 것이 돈지갑이 회개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 절반밖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모든 걸 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뭐 어느 거는 회개하지 않고 그런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쨌든 간에 불편했었는데 근데 은혜 받고 옥합을 깨뜨리는 분들 어느 분이 눈물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그걸 말씀해 주실 때 주일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뭐 미국에서도 세계 굴지의 회사에서 정년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누가 한 겁니까? 어느 분은 노인 아파트로 가시면서 거의 모아둔 마지막 비상금을 바친다고 옥합을 깨뜨리셨는데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인간이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간증은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89년도에 제가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동생이 또 왔어요. 남동생이. 그래서 둘이서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학교 갔다가 5시간 되면은 쉐브론 가스 회사에 들어가서 오피스 300개를 청소를 했어요. 그거를 쉬지 않고 돌아다니니까 한 3시간 반 만에 다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제 여동생이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고등학교 예고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레슨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 얘는 와서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겠네.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세 명이서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가 돈 벌고 이렇게 했는데 공부하면서 그랬는데 이게요 아 참 책임감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월말만 되면은요 이상하게 재정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 감동이 없네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콜라만 마셔도 잠을 못 자더라고요. 진짜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한 게 뭐냐면요. 그거 이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한 게 저는 가계부를 적지를 않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그래도 결국은 다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가 애써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우린 다만 그 시간마다 성실하고 신실하면 되는구나. 목회도 계획이 있지만요. 그런 계획만 붙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리모델링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벌써 감동을 받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보다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은혜의 값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대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 그것은 은혜가 값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요 신앙생활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요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요 그리스도 십자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헌신인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마다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점수 따라 나온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여섯 번 다 나왔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거는요 기도가 아니라 거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기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바뀌고 상처가 치료되고 잃어버린 방향도 찾게 되고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을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일하신 것을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절정인데요. 자, 9절입니다. 9절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먹고 마시고 은과금을 챙기다가 갑자기 서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라고 말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성 안에는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고 굶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 안의 사람들은 아직 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은 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자각하고 있죠.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요. 이제 메시아 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오늘은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선교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했고 선교사님들을 생각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의 영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다시 가까운 곳으로 돌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족, 자녀, 부모, 친지, 친구, 직장, 동료들, 우리의 이웃. 선교의 날은 끝날지라도 선교는 세상 끝날까지 결코 끝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다시 선교를 시작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메시아 잔치 선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무겁습니까? 아, 이제 또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면 전도를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방전도를 안 나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결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그래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는 메시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뭐 그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전도 대상자 카드를 적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특별새벽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샴마야 하나님, 제가 품어야 할 사람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적으신 분들은 주님, 그들이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역 공과를 이제 어제 구역장 회의에서 다 그 공부 시간에 다 가르쳐드렸는데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만남인 것입니다. 또 만남을 전하는 일이 전도인 것입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요, 신학 강의를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단순히 말했습니다. 저기 먹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어때요? 그거면 충분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도 나다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보라. 전도는요, 모든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는요, 내가 발견한 것을 그냥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위로받았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삶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한번 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전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 정말 말 못하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분은요, 골프 이야기를 하면요, 40분은 그냥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 이야기 그거 하면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정말로 좋다고 느끼면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좋으십니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가 좋으십니까? 아,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아, 예수 믿으세요 하려면요, 예수가 좋습니까? 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강요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거죠. 아니, 우리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그럴 때 우리가 전도의 큰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내 삶이 사마리아 성처럼 꽉 막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문제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이미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이미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것이고 어디에나 어느 계획에나 계시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여러분과 나 사이에서만 말씀을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분 만나러 나와서 그분 만나고 그래서 그분에게 확신을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으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알람이 울릴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두 음성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여호와 삼마, 또 한쪽에서는 이불 삼마. 예.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불도 따뜻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 더 따뜻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자다가 알람이 울리면 여호와 삼마 외치면서 담대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미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도 내놓고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엘리사와도 함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그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저절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소 간식

귀한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장 귀하다고 여기고 이것 때문에 생명까지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보다 더 파워풀한 것이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적은 정성이라도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11조 감사헌금, 하나님 건축헌금, 또 하나님 특별헌금 여러 재물들 하나하나 주님이 다 헤아려 주셔서 그 속에 정성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 그에 합한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소망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더 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의심도 떨쳐버리고 하나님 스스로 자만하지도 말게 하시고 자신감 있게도 말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셔서 저들의 모든 사역들 하나님 그 있는 처소저소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조국 가운데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지도자들이 올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를 잇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메시아 잔치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설립 37주년 메시아 잔치 10월 4일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오행시를 그동안 모집을 했는데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는 이영경 권사님, 그리고 최우수상인 정상의 권사님, 우수상은 변명의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경 목사님한테 그 파일을 다 받아가지고 챗GPT에다 딱 넣어봤어요. 그때 1등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등, 3등은 모르겠는데 1등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장이 길면은 잘 남들이 뽑아주질 않는 것 같아요. 읽다 지쳐갖고는요. 다음부터 여러분이 이걸 낼 때는 문장을 좀 짧게 하세요. 짧게. 근데 짧은 게 더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함축적이어야 되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자, 대상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며 한없는 사랑을 나누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행복한 십자가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설립 37주년 메시아 잔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을 구별하셔서 여기 계신 주님 만나러 나오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전도회 헌신 예배가 오는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파킹 택을 다 놔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받아가시고 9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정책을. 그래서 만약에 특히 주말에는 이게 지금 옆에서 많이 파킹을 하는데 토잉 회사가 와갖고는요. 토잉 컴퍼니가 차를 이 태그 없으면 다 끌어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평생교공 가을학기 안내.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내가 깜빡 잊고 주말에 저녁에 특히 밤에 낮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밤에 왔는데 파킹택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꼭 우리 그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하세요. 특히 이경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메시아 평생교육원 가을학기 또 한국학교 가을학기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메시아 잔치까지 구역별 릴레이 금식기도 쉬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명의 삶 구호로 헌금 3불만 헌금 함에 넣으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친교는 최영대 집사님, 설명숙 권사님 결혼기념을 맞아 헌화도 최영대 집사님, 설명숙 권사님 그리고 권옥자 권사님 증손자 순호 생일을 맞아서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메시아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귀한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5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4: 제5장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열한함이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의 가운데서 3분지 1은 온욕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지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지 1은 내가 사방에 흩으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황복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력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사륙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5: 제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훼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폐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팔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운역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운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사륙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해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철양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4: 제7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난다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석히 분을 내게 썼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쌍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미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과 달게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옴짓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5: 제8장 제6년 6월 5일

0: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1: 제9장.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잡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나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비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에스겔 5장에서 9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서 오늘 31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긴 연구를 이제 거의 마치게 되는데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을 예비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행한 다섯 번째 설교가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곧 모세의 임종을 대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성경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믿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이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들과 함께했고 120살이나 되는 자신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하여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지금부터는 임종을 준비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임종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1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자신에 대하여 진술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때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게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120세까지 장수하는 사람이 흔하겠어요? 만약 그렇게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이가 먹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거의 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모세만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과업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케 하시겠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세의 그 지도자직은 이제 더 이상 계속되지가 않는 것이죠? 3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저는 만약 후계자를 임명할 권한이 모세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가 여호수아를 택하였을까? 그런 나름대로 의문을 가져봐요. 사실 모세는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훨씬 더 출중하게 보였기 때문에 갈렙을 아마 그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웠으리라고 봐요.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지 않으면 모세도 인간인 이상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택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모세로서도 그것이 당연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친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뒤안길로 가고 그 전면에 여호수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31장 이후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이 주어지게 되는데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만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적절한 인물을 쓰시고 또 그 사람의 과업이 끝나면 다른 사람을 세워 당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완수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교육자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정년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하지 않은 채 당신께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그래야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 그 교회는 전보다 훨씬 놀랍게 부흥하였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떠날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6절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우리는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하면서 계속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을 앞으로도 여러 번 목도하게 될 겁니다. 모세는 이미 가데스 바냐에서 쓰라린 과거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저들의 조상이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죠. 특별히 여호수아는 본인 스스로가 이 가나안 땅에 왔다 갔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열 지파는 그와 같은 보고를 하고 자기와 이 갈렙은 나름대로 다르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두려워 말고 그곳에 들어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7절로 가보시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것인데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동시에 백성 전체를 그렇죠 여러분 백성 전체를 격려하는 그러한 택이 되는 거죠. 8절로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아서 사실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6장은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시아 왕은 선한 왕이었는데 그가 죽었으니 이사야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이사야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말하자면 새로운 왕이 등극하겠으나 국군이 완전히 쇠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시지도 않으시며 병들지도 않으시는 거죠. 이사야는 우시아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백성들에게 나는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와 네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3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 달기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에게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여러분, 저는 오늘날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나름대로의 뭐 자손과 달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기서 믿음이란 진리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좀 전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린 거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다 사람은 그렇다고요. 다 이게 하나님 그 길을 떠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 길에서 떠나면 죽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그 8절 이하에 내가 세상에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마지막 때 그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헬라어의 이러한 그 질문법은 부정적인 답변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타락에 대한 신약성경의 이러한 예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의 교회를 통하여 온 몸을 오싹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특별히 미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때 말씀 중심으로 착실히 성장하던 교회가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더니 마침내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많은 교회를 미국 목사님, 이 미기 목사님도 자주 목격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매우 경건한 신앙주의를 고백하던 그 성도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자만이라고요.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야만 나는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주님을 붙들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31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되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알을 아노라. 음악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음악에 관한 전혀 문외 아닌 어찌 보면 그러한 우리 가운데서 말해요. 오늘날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그러한 음악의 색깔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음 32장에서 모세가 그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노래가 락 음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 말을 무엇으로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온전히 라, 그러니까 곧 반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친 그 라, 이 반석 음악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라 음악도 바로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그런 음악이 되어야 한다 보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을 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그것은 처음 두루마리 형식이었으나 아마 그런 형식이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토판에 이렇게 써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모세 시대에는 두루마리 기록에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도 아마 그것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미 모세 임종이라고 제목을 붙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대한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마치 야곱이 그의 열두 아들을 자기에게 불러 모아가 그리고 손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말해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자기 주위에 불러 모아놓고 야곱에게서 태어난 열두 아들은 지금 본성하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어서 큰 국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가 그 마지막 그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27절로 30절을 보겠어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그 30절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약 3500년 전에 예언한 모세의 이 진술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적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가 말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에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서 완전히 부패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도 아마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오늘날 주변에서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이게 제일 교만하다고 보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좇고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13장 10절까지 말씀. 솔로몬의 죄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고 남쪽은 유다로 불리게 되죠.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가 됩니까? 르호보암이 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되죠. 근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12장 25절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여로보암 왕이 어디서 살았어요? 예,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기 전에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움받았던 곳이죠. 열왕기상 12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묻은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간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도 왕이 되고 난 후에 다른 곳으로 수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자기는 거기서 살며 이제 통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나중에는 여러분 어디로 바뀌는가 하면 디르사라고 하는 곳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잠시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23절 2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여기 보니까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서 오므리가 6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이제 사마리아를 사게 되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분후회를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5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또 거기서 나가서 분후회를 건축하고 분후엘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분후엘이라고 안 돼 있고 분후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같은 장소입니다. 분후엘은 어떤 장소지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이 분후엘을 이렇게 도시를 참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말씀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동쪽으로부터 공격해 오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분후엘을 방어형 도시로 또는 공격형 도시로 만들어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나라가 언젠가는 다윗의 집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염려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1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은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언젠가는 이 나라가 남유다와 다시 합 답답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하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한 도시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시 이제 유다의 정통 혈통의 왕에게로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를 죽이고 이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 정통 왕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늘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왕인데 언젠가는 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을 다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늘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북쪽의 열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입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열 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여간에 이 여로보암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단이나 베델에 가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결국 한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두 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었어요. 단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베델은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하나 두고 남쪽에 하나. 그러니까 가까운 곳, 편리한 곳에 가서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은 원래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죠. 베델의 원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기둥 삼아 이제 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였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이제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하라고 하니까 이제 또 그렇게 합니다. 자,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래서 여로보암도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뭔가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온 나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참 노여움을 당한 그런 일도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12장 31절부터 33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한 일 외에도 또 몇 가지 일을 더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산당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이 뭐죠? 산당이라는 것은 산 위에 지어놓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장소예요. 그런 산당을 많이 지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이 지었을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편하게 우상 숭배하라고. 그러니까 가까운 산 위에 가면 이제 산당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편하게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많은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산당들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산당들을 다 허물어뜨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열심히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원래 제사장은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들이 하는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들 아닌 일반 사람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주변에 레위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를 떠도 고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던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 남유다로 이사를 갑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안 시켜주고 엉뚱한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시켜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했어요? 유다, 남유다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원했던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서 함께 남유다로 넘어갔다고 그 다음 절 보시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1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오고 또 하나님을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도 레위인들 따라서 남유다로 오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지금 진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사람들 하여금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켰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유대인들의 달력이. 어쨌든 8월 15일이 마음에 들었는지 8월 15일 날 이제 절기 지키는 날로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은 자기가 대제사장 역할까지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32절 하반절.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다음에 33절 하반절.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원래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이렇게 겸직 못하도록 하셨어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 이렇게 따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면서 또 대제사장 역할까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와 비슷한 유사 종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유사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 종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유사 종교의 특징은 진짜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믿도록 해줍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한 것이 유사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 그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와 비슷한데 가만히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고 제사장도 레위인 아닌 사람들 마음대로 쓰고 하잖아요. 이게 엉망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믿도록 해줘요? 산당 많이 만들어놓고 어디 가서 편하든지 마음대로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아주 편하게 만들어줬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도 기독교와 비슷한 유사 종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의 유사 종교가 저는 가톨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는 여러분 기독교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몰라요. 천주교도 예수님 믿는 거고 기독교도 예수님 믿는 거고 결국 같은 거 아니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같은 걸로 봐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천주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편하게 믿도록 해주죠. 기독교는 제한이 많은 것에 비해서 천주교는 제한하는 게 별로 없어요. 술도 할 수 있죠. 담배도 할 수 있죠. 제사도 지낼 수 있죠. 뭐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기독교의 유사 종교이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뭐 거의 같은 걸로 아는데 이거는 유사 종교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여로보암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신앙 그거하고 비슷하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지금 종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런 것일까요? 이상한 종교 만들고 유사 종교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바라셨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정말 어리석게도 그 역으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른 것이 이 사람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죠. 예,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어요. 차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생각을 과감하게 접고

0: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잘 하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여로보암이 이런 말씀을 좀 기억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지혜 버리고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왕조의 초대왕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대대의 가장 악한 왕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본문 1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제단에게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 제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 요시아라는 사람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유다의 왕들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중에 나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몇 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 하면 300년쯤 뒤에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열왕기하 23장이 있습니다. 이제 요시아라는 왕이 실제로 나타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로 가겠습니다. 20절 23장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300년 뒤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가 하면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1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예,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왜 하셨는가 하면 이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실제로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그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죽일 것이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채가 쏟아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저놈을 잡아라! 명령을 내립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서 아주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저놈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뻗은 그의 손이 갑자기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하반지.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저놈 잡아라.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내뻗었는데 갑자기 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제단에 있던 제들이 우르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죠.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6절, 7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정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 손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내 손 좀 고쳐달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집에 가서 교제하자. 내가 당신에게 선물 주겠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자기 손이 마비되는 그런 것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갑자기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떨어지는 그것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 안 하죠? 그러니까 기적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기적 굉장히 추구하죠? 기적하고 구원받는 것하고 사람 회개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적 전혀 안 봐도 믿을 사람은 믿는 것이고 믿지 않을 사람은 어떤 기적을 보고 체험해도 안 믿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잘못된 손은 고쳐지기를 원했으면서도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그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말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8절, 10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레헴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여로보암의 잘못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두 번째 잘못입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를 것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는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는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참된 의미를 깨달으셨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저 액세서리의 하나로 생각하시거나 또 교회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형편이 왜 이래 됐노? 그런 조롱을 들을지라도 아니야 당신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당신도 내 형편 이런 거는 안 닮아도 되지만 당신도 잘 먹고 잘 사는 당신도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없어 보이는 나이지만 내 안에는 예수, 이 예수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나요? 아이고 부러워라 주님, 나도 저런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 믿으라고 큰소리 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예수 없어요. 십자가, 그런 십자가 없어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후반부 말씀입니다.
0: 다시 본문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한번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율법을 다시 거룩하게 지킨다고 했지만 또다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계세요?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좁게 보면 예루살렘, 좀 더 좁히면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3년 동안 포위돼요. 굶어 죽게 되니까 도망가요. 그 안에 성벽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성이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어떻게 성을 타고 올라가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해자를, 성벽 토담을 샀습니다. 흙을 가지고 성벽만큼 높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성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성전 파괴다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돼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라. 성전에 돌멩이 다 부서졌대요. 왜요? 성전에 엄청난 금이 오니까 그 금이 성전 돌 사이에 숨겨져 있다고 로마인들이 알고 와서 성전 다 부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성전, 그 성소와 지성 다 부서졌어요. 이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왜 그랬어요? 평화의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수께서 평화의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시죠. 평행 구절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이에요? 호의적이 않아요? 호의적이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해주는 거죠? 아, 예루살렘 시끄럽다, 저 시골에 가라, 이런 뜻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뭐라 그래요? 저 여우, 이 간사놈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말 하는 척 하면서 어디로 가라고요? 헤롯이 당신 죽이려 하니까 빨리 도망가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우한테 가서 말해라. 나는 오늘과 내일 모레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수님 가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 죽는 길이잖아요. 어디서 잡혀서 죽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왜요?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죽임 당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그 성전에서 잡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아 했도다. 지금 예수님 눈에 보여요. 예루살렘 파괴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장면이 예수님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 저 이 석영과 바리새인들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볼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해요. 바로 연결돼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흔히 소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무너짐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으로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면서 우셨어요. 너희들이 평화에 가는 소식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가 선지의 말을 멸시하고 배치하고 돌로 치고 죽여버렸다. 그래서 이제 너희 조상 양을 채우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요. 여러분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세상 역사는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에요.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하실까요? 어마어마하게 대글 같은 교회당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늘 푸른 교회야, 늘 푸른 교회야. 너희가 선지자 말을 배척했더니 나도 배척하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리면 그건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회개한다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뭘? 나는 복음도 아는데? 나 율법주의가 아니야?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 과연 예수님의 복음이 제대로 들린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너희 집이 버려진 바 되리라 70년 망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하실 말씀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찬송해요?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호산나를 불렀어요? 예수님 막 기적을 해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이제는 로마를 물리치고 나쁜 놈들 다 잡아 죽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또 환호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성전 뒤집어 엎죠. 장사하는 사람 다 내어 쫓으면서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너는 도둑내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여러분 그들은 성전 안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꾸미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 한데 이 성전을 헐어버려. 이 도둑내 소굴이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안 죽일 수 있을까요?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예루살렘 안에 그 대제사장들의 반차를 따라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그들의 레위지파를 따라 성전에 수비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데요. 성전 앞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성전 앞에서 짐승 바꿔주는 사람들, 여관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데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죠. 저놈 살려두면 안 된다.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참된 성전은 예수님을 죽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집은 무너질 것인데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에 너희는 나를 못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뛰어놀던 그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재림의 때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그때는 재림의 때인데 너희는 재림의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돼요? 너 심판받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까지 못 봐요. 지금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을.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복음이 선포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이 선포돼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때 주님을 뵙게 되면 재림하는 그 주님을 내가 예수를 안 믿은 채로 재림하는 그 주님을 뵙게 되면 그날이 뭐가 돼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아까 지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산을 날 가려다오 바위와 날 가려다오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려면 뭐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로 이 자리 이 역사의 순간에 주여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에 죽으신 거 맞아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시오 라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 한 두세 곳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시고 또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뭐 전쟁 난다 이런 예언 안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들은 말을 해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그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성령 오시면 누구 영광 드러내요? 예수님 영광 드러냅니다. 교회 영광 드러낸 게 아니에요. 우리 영광 드러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세요? 십자가로 나타났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수련회 때 이 말씀 드렸죠? 예수님은 누구 말만 해요? 아버지 말만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요. 그럼 성령은 누구 말만 해요? 예수님 말만 하는 거예요.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면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이 내가 조금 있으면 간다 너희가 못 본다 이러니까 어떻게요? 걱정이 된 거예요. 왜 걱정을 했을까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떠나요? 같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보이는데 메시아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시고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메시아가 분명한데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분명한데 떠나면 어떻게 되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곧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성령 보내심이에요. 오순절 성령 임하심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얼굴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기뻐해요.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해주세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지니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날 보지 못한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너 날 못 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그때까지 너희가 날 못 볼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너희가 나를 보면 너희는 무슨 날이에요? 그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럼 구약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의 그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인 줄 알고 기다리는데 그날이 심판의 날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 오니까 다 심판의 날이 되었잖아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주님을 누가 구원의 주로 맞이할까요? 자기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날에 가서 나는 모르겠다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못 알아들어요. 메시아가 떠난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임마누엘이 하셔야 돼. 왜 떠나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 오고 나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냐 알지 못하나 속으로 하니까 예수님 딱 알아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 잠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제자들은 고통.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곡하고 애통할 거예요. 세상은요? 기뻐하고 즐거워요. 이제 눈에 가시 같은 놈 제거했다. 눈에 가시 같은 놈 제거했다. 세상은 기뻐해요. 3일 천하죠. 3일 천하?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만 3일도 안 해요. 날짜를 걸치니까. 세상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애통하며 탄식한 자들은 곧 뭐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 예수의 죽음을 보고 기분 좋아하는 놈들은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얼마나 간단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이겼어요. 롯의 사이

진씨, 아기 하나 더 낳을 거예요? 그만 낳을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제크는? 아기 하나 더 가질 거예요? 하나 더 그만할, 하나만? 아, 둘을, 아이씨, 갑자기 셋, 넷 막 늘어났다, 지금. 자기가 배가 안 아파봤거든. 여자는 옛날에, 요즘은 어술이라도 좋지만 옛날에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러 가면요, 신발을 신고 가면서 이 신발을 다시 내가 신을 수 있을지 하고 방에 들어갔대요, 아기 낳으러.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를 낳을 때에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아요, 사실은.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 엄마들이 다 목숨 걸고 낳은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낳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고통이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고통과 염려가 뭐예요? 아이 낳은 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둘째도 낳은 거예요, 지금. 셋째도 낳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슬픔과 고통, 죽음 같은 그 고통,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 아이를 해산하는 그 고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남자도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예수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잉태되어야 돼요.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들은 우리 안에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진리를, 아이를, 이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는 정말 탄식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나, 그 진리가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람으로 못 들어오니까 영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 영으로 들어온 것이 내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이제는 기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내일 네 죽는다는데, 사형한다 그러는, 사형에 처한다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뭐 해서요? 쿨쿨 누워 잤다니까요? 이게 성령이 임하여 주는 기쁨이에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얻어 터지고 감옥에 쇠사슬로 묶여 있을 때에 그 감옥에서 주님을 찬송했어요. 기뻐 찬송했어요.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예수 믿음으로 오는 그 기쁨이에요. 이것은요, 새 포도주의 기쁨과 달라요. 곡식 많이 사온 거, 돈 많이 번 거, 그 기쁨, 그건 다 썩어질 거, 없어질 거잖아요. 그 기쁨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기쁨, 이 기쁨을 너희가 조금 있으면 버리라, 조금 있으면 버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너무 기뻐서 믿지도 못했어요. 40일 후에 오순절 성령임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매를 맞아도 기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매를 때리는데, 협박했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다 받다니.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다 받다니. 기뻐했다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기뻐한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려는 그날을 못 봐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찬양대 오늘 이 찬송했잖아요. 찬양대가 정말로 이 말씀이, 가사가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역사했다면 일찍 주임당 어르신 찬양할 때는 우리는 눈물로 감격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눈물 안 해도 무력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적어도 여러분 찬송한 그 말씀이,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박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모든 족속과 방과 백성과 우리 당군 섬기는 이런 자들을 그 피로 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대요. 제사장 삼으셨대요.
무너지지 않을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생명 나라 우리 안에.

0: 왔단 말이죠.
1: 그러므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시간 개념 별 의미 없다 그랬어요.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 찔러 죽인 자들도 볼 거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말이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0: 마태복음 23장에서 지금 예수를 배척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한 그들이 보게 될 날이 언제예요? 이날이에요. 이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1: 그러면 이때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죠?
0: 심판이에요.
1: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은 자들이 순서상으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밖에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훈련이 다 변화해요. 변화하는데 두 종류예요. 하나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웃기네. 돈이 최고지. 무슨 예수가 최고야. 너 예수 보이나?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말을 멸시한 그들은요. 세상에 전에 우리 옆집에 그렇게 고생하던 그 집에 자기는 떵떵거리며 부자집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옆집에는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움막하던 집에 살면서도 찬송이 나오던 그 집. 나는 그런 예수 믿느니 나는 안 믿겠다. 네가 가는 그런 천국 나 원하지 않아.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너희가 가는 천국 뻔하겠네. 뻔하겠어. 나 봐.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라고 조롱하면서 살았던 그 부자처럼 살았던 나사로처럼 사는 사람을 조롱했던 그 부자 같은 자가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된다고요? 사내야 날카로워, 파이야 날카로워. 주님의 그 말씀이 진짜였군요. 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을 안 믿으신다면 그건 교회 다니도 허사예요. 교회 뭘로 와요? 이거 안 믿는데. 정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선지자들 핍박한 그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도 핍박함으로 그 나라가 멸망했어요. AD 70년에 다시 오실 거예요. 이제는요 완전히 이 나라는 다 멸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피로 사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한 거죠. 그래서 그 피로 사신 자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제3의 기쁨이 있어요. 이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재림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야, 나 나중에 환난 날에 홀라당 들려 올라가야지 내 혼자 잘 살아나. 그런 식의 신천지식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또 자기 구원에 대한 욕망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이 뭔지 십자가 사랑이 뭔지 알고 주님 보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얼굴로 보지 못하지만 그 사랑 그 주님 내가 뵙고 싶어요.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 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며 이게 성령 임한 자의 양심의 민감함이에요. 주님 그러므로 나는 주님 기다려야 되겠어요. 주님 없으면 안 되겠어요. 이런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쪽은요 화로다 큰일 났다 이거 산아 날 가려도 바위가 날 가려도 하면서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요. 스스로 일부러 보낼 필요 뭐 있어요. 스스로 피하여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핍박받으며 사람들의 손가락을 얻어먹으며 네가 예수님인데 네 꼴이 그게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예수님으로 형편이 왜 이래 됐노? 그런 조롱을 들을지라도 아니야 당신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당신도 내 형편 이런 거는 안 닮아도 되지만 당신도 잘 먹고 잘 사는 당신도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없어 보이는 나이지만 내 안에는 예수 이 예수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나요? 아이고 부러워라 주님 나도 저런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 믿으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예수 없어요. 십자가 그런 십자가 없어요.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3절부터 보죠.
0: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에 풍성함. 그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사랑이 풍성해져요. 오늘 체크가 왔는데요, 제가 영어 통역이 시원찮아요. 글을 읽히는 한테 잘 못 알아들어요. 허그를 하더, 허그를. 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미국 코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동양 코 작은 사람하고 허그를 했다니까. 와서 허그를 했어요. 각기 사람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박해가 와요. 예수 믿는 게 꼴이 뭐그러냐, 요거도 먹을 거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우리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나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진짜로 안 믿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을 저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만들어진 영국에 있어요.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누구니까 가짜다. 왜? 그렇게 죽음에 벌벌 떠느냐?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천국은 전부 가짜다. 하나님 없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 사세요. 영국의 시내버스에서 광고를 붙여놨어요. 영국의 시내버스에 광고를 붙여놨어요. 신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편한 대로 사세요. 그게 누구 보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 가짜라는 거죠. 보세요, 10절. 그날에. 그날에.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안 믿는 그들은요. 주님 오신 그날에 그 얼굴의 영광에 떠나 영원한 멸망을 받으러 스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뭘 받으시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이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믿었다 이 말이죠. 복음이구나 하니까 대산이나 교인들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주의 인내와 그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에 견디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은 천하가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오니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기다렸나이다, 사모했나이다. 이렇게 하여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얼굴의 영광을 떠나서 스스로 면매의 길을 가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3: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그림처럼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특별히 BBN 방송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혹은 무심코 건네받은 ITL 카드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TL 카드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건네주고 또 건네받은 ITL 카드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ITL 카드를 건네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 BBN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사람의 두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요.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로마서 8장의 이 두 가지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현재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잠시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 생명과 평안을 깊이 묵상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둔다면 분명 오늘 하루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BBN 방송에서 전하는 말씀과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에 뉴욕타임즈는 두 친구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아주 가까운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국인 유학생들이었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한 친구는 자살로서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두 친구의 차이점은 단순히 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다른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클린턴의 친구는 프랭크 알렌이었는데 두뇌와 또 경제적인 배경이 클린턴보다 훨씬 더 나았지만 늘 불평이 많아 투덜거리면서 사회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고 합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에 1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전쟁 드라마 사슬을 끊고 노마 이야기 첫 번째. 안녕하세요. 비록 두려움이 자신을 지키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해도 삶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종류의 두려움은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죠.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4살이 되기 전에 두 번이나 죽을 뻔한 무서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자신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살았답니다.
1: 아직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여보?
2: 오늘은 한 마리도 안 보네.
1: 있어요. 어떻게 좀 해봐요, 여보. 우리 노마가 물에 빠져 죽겠어요.
0: 오늘 이야기에 이 여성이 강에 빠져서 물살에 떠내려 가고 있었을 때의 나이는 3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녀가 이 사건과 다른 두려운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노마 핀리의 간증 제1부입니다.
3: 둘째 아이로 태어난 전 수줍음이 많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큰아버지의 농장에 있는 플로리다에서 살았고 아버지는 큰아버지의 농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낚시를 하러 갔을 때 제가 강물에 빠졌고 강 아래로 떠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저를 구하셨죠. 그러나 1년 후 제가 막대기인 줄 알고 밟고 뛰어넘었던 뱀에게 물렸을 때 아버지는 곁에 안 계셨습니다. 저의 비명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오신 어머니는 언니를 보내어 큰아버지를 모셔오게 했답니다.
4: 노마는 무사할 거예요. 의사가 그러는데 아마도 뱀이 노마를 물기 직전에 다른 무언가를 물었던 것 같대요. 안 그랬으면 노마가 죽었을 거라고 하던데요.
5: 하나님, 감사합니다.
4: 하나님이 노마를 살리셨어요.
3: 큰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주일에 두 번 교회에 갔지요. 아버지도 집사님이셨어요. 저는 6살 때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너무 수줍음을 타서 1학년을 반복해서 다녀야 했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제가 14살이고 아래로 7명의 동생들을 두었을 때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것을 그만두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설명해 주지 않으셨죠. 어머니도 2년 동안 그럭저럭 교회에 다니시다가 그 후 교회를 그만 나가셨습니다.
5: 내가 말했잖니, 노마. 엄마는 오늘 교회 안 간다고. 엄마 너무 피곤해.
1: 엄마, 엄마랑 아버지 두 분 다 왜 그러세요?
5: 아마도 네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지 않은 후부터 나도 마음이 떠난 것 같다.
1: 엄마!
5: 진심이야. 네 아버지가 안 가는데 내가 뭐 하러 가야 하니?
1: 저는 교회에 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도 데리고 갈 거예요.
3: 이유가 그 무엇이든 저는 집에서 부모님의 싸움 때문에 너무 좌절되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이 모든 것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차를 타고 나왔죠. 그리고 2마일 떨어진 곳에 이웃집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 그분은 저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셨답니다.
2: 누가 할 소리 이 옆에 내야? 몰래 내들을 미행이나 하고.
5: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당신이랑 당신 애인들 말이에요.
2: 내가 시작했다면 내가 끝내주지. 노마, 너 어딨었니? 너 그 아무 쓸데도 없는 내 남자친구 녀석하고 몰래 집을 나간 거지?
1: 아니에요. 그냥 이웃집에 갔던 거예요.
5: 묻지도 않고 엄마 차를 갖고 갔잖아.
1: 집을 나가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그냥 집에 돌아가라고 했어요.
2: 그 남자친구는가 멀리 떨어져 지내? 난 그놈이 정말로 싫어. 그리고 네가 그 녀석 생일 파티를 열어줄 거란 소리를 들었다. 넌 절대 못 가. 알겠어?
3: 저는 중간에 꼼짝없이 갇혀서 부모님의 불만과 좌절을 받아주는 배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크의 생일날 밤에 저는 결혼한 언니에게 전화를 했고 언니가 와서 저를 파티에 데리고 갔답니다. 저는 집을 떠나고픈 간절한 마음에 16살 때 학교를 중퇴했고 1961년 2월 남자친구 버크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두피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두 달 후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를 보고 저는 부모님 댁으로 황급히 달려갔답니다.
1: 엄마, 아버진 지금 어디 계세요?
5: 감옥에.
1: 아버지가 사람에게 총을 쐈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5: 너희 아버지가 질투심이 너무 많으셔서 그래. 내 뒤를 따라와서 내가 짐이랑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미친 사람처럼 변했어. 나를 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신 짐을 쐈어.
1: 너무 끔찍해요.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5: 나도 모르겠어. 짐이 죽었으니 네 아버지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 다 내 잘못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노마.
3: 아버지는 정당방위라고 항소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증언을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공판 전에 구치소에서 1년을 복역하셨고 공판에서 유죄가 입증되어 교도소에서 25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무렵 임신한 저는 저만의 문제를 갖고 있었죠.
6: 나 나갈 거야.
1: 당신 어젯밤에도 나갔잖아. 나도 같이 가도 돼?
6: 당신 만삭이잖아.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1: 나랑 같이 집에 있으면 안 돼? 난 지금 우리 아이를 임신 중인데.
6: 집에만 있기 싫어.
1: 어딜 가려는 건데?
6: 당신은 알 거 없어.
1: 당연히 알아야지. 만약 아기가 태어나면 어떡해?
6: 당신 언니나 장모님께 전화드려.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
1: 버크, 난 당신이 날 위해 줄 줄 알았는데.
6: 위하는 건 맞아. 하지만 날 꼼짝 못하게 하지는 마.
3: 우리 딸은 1962년 봄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실 즈음에요. 저는 매우 불안정하고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올바른 일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죠. 버크는 밖에서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딸이 2년 6개월이 되었을 때 남편은 그의 아이를 임신한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5: 버크가 기어이 그 여자와 살려고 떠났니?
1: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5: 그런 몹쓸 놈 있나?
1: 저도 노력했어요, 엄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5: 네가 그랬다는 거 알아. 어떤 남자들은 자기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지.
1: 이젠 저 혼자 딸을 키우려고요. 저 엄마랑 같이 살아도 돼요?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3: 어머니는 일을 하셨고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저에게 맡기셨답니다. 17살 된 제 여동생도 아이가 있었고 남동생도 생계를 돕기 위해 요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할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저를 위해 줄 누군가를 갈망했죠. 친구 셰를 만나기 전까지 우울함이 저를 뒤덮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여러 파티와 술집에 데리고 갔답니다.
7: 야, 여기는 남자들로 가득하네, 노마.
1: 난 내 평생에 한 번도 이렇게 남자들로 꽉 찬 술집에 와본 적이 없어.
8: 왜 못 해봤는데?
1: 17살에 결혼하고 그 후로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만 있어서.
7: 그렇다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을 꼭 해야겠네.
1: 이제 우리 뭘 할 거야? 난 돈도 하나도 없는데.
7: 뭐야, 너 진짜 순진하구나, 노마. 긴장 풀어. 저들이 너에게 술을 사게끔 해봐.
3: 평생 처음으로 언니의 손에 딸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서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죠. 그리고 종종 술에 취해서 이른 새벽에 귀가하곤 했습니다. 모두들 다 이렇게 살아 라는 셰리의 말에 위안을 받으면서요. 1년 반 동안 이런 삶을 계속했고 결국 임신을 하면서 그 생활을 끝냈죠.
5: 지난번 네 아버지 면회 갔을 때 사람들이 네 아버지가 곧 출소할지 모른다고 하더라.
1: 어떻게 해요?
5: 사람들이 네 아버지의 조기 출소 청원서에 서명을 했대. 가족,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1: 그럼 아버지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시나요?
5: 그래. 우리도 다시 노력할 거야. 이번엔 전보다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3: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출소되셨고 가족들은 오렌지 수확을 위해 플로리다 워출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혼했죠. 하지만 아들이 5개월째 되었을 때 아이의 아빠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서 차를 완전히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혼수 상태로 누워있다가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죠. 제 아이들과 저는 워출라에 계신 친정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언니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는 과수원에서 오렌지를 따는 일꾼이었어요.
4: 예쁜 아가씨, 여기 새로 오신 분이죠? 그렇죠?
1: 저희 가족이 여기 산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저도 북부에서 얼마 전에 내려왔고요.
4: 제가 운이 좋네요. 오늘 밤에 바빠요?
1: 전 늘 바빠요. 6개월 된 아들이 있거든요.
4: 아이 아빠는 어디 있어요?
1: 그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4: 아, 죄송해요.
1: 괜찮아요.
4: 그래도 당신은 밖에 나가서 즐겁게 지낼 필요가 있어요.
1: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언니는 37세였고 저는 22살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따라다녔고 저는 그를 제 꿈속의 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렌지 수확철이 끝나자 언니는 제게 미시건으로 함께 사과를 수확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반대하셨죠.
2: 그 남자와 절대 아무데도 가서는 안 돼.
1: 왜 안 돼요?
2: 그 자식 완전히 사기꾼이야. 감옥은 그런 놈들로 가득 차 있어.
1: 아버지,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너무 오래 수감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요. 그 사람은 조지아에 자기 땅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를 돌봐준다고 했다고요.
2: 그런 남자를 절대 믿어서는 안 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마.
1: 하지만 오렌지 수확철도 끝나서 여긴 일도 없고 돈도 다 떨어졌어요.
2: 다른 길을 알아봐. 넌 여기서 우리랑 같이 지내.
3: 하지만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어요. 제 여동생 트레이시도 저희와 함께 갔습니다. 트레이시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언니와 저도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2개월 후 우리는 애리조나에 오렌지 과수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갔답니다. 하지만 그곳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동부로 되돌아왔다가 루이지애나로 갔습니다. 제 세 번째 아이이자 언니와 저의 첫 번째 아이는 우리가 결혼한 지 1년 후 그곳에서 태어났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의 학대가 시작되었답니다.
9: 어디 가려고 그래?
1: 가게예요. 먹을 것을 사야 해요.
9: 당신 아무데도 못 가. 내가 필요한 걸 사올게.
1: 하지만 당신 잊어버렸잖아요.
9: 내가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말하지 마. 어? 나에게 목록을 주는 걸 잊었잖아.
1: 언니, 내가 오늘 아침 당신 출근 전에 부탁했었잖아요.
9: 날 거짓말쟁이로 보는 거야?
1: 이러지 말아요.
9: 밖에 나가서 딴 남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
1: 아니에요. 난 안 그렇다고요.
9: 당신은 그런 여자야. 이런 쓰레기 같은. 넌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3: 전 늘 집에만 지내면서 언니가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종종 만취 상태로 들어와 저를 때리고 욕을 하곤 했지요. 저는 무엇보다도 좋은 아내이자 엄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아이를 임신했고 1969년 우리는 엘라베마로 이사했습니다. 옷가지들과 가재도구 등 차 안에 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챙겨서요. 그 후 1,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는데 잦은 이사로 아이들이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는 일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우리는 엘라바마에서 플로리다, 클러먼트로 다시 이사했죠. 그리고 또 다시 임신했답니다. 언니, 나 병원에 언제 갈 수 있죠?
9: 병원 갈 필요 없어. 병원 가면 돈 들잖아.
3: 아이 태어날 때가 다 됐어요. 알 수 있어요.
9: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바보 같은 여자가.
3: 아직까지도 병원에 가지 못했는데 이 아이는 어느 때고 나올 수 있다고요.
9: 내가 말했지. 병원에 못 간다고.
3: 혹시 조지아에 있는 그 땅을 팔면 되지 않을까요?
9: 무슨 땅?
3: 예전에 조지아에 땅을 갖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분명 값이 좀 나갈 텐데요.
9: 그 땅은 오래전에 처분했어.
3: 저는 병원에도 못 가보고 제 다섯 번째 아이인 딸을 집에서 낳았습니다. 몇 년 후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 사일러 시티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아들이 또다시 돕는 이 한 명 없이 태어났답니다. 그 무렵 전 너무 지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죠. 우리가 1975년에 남부 캘리포니아로 이사했을 때 또다시 아이를 임신해 만삭이었습니다. 제 큰딸이 그때 13살이었답니다.
4: 정말 예정일이야?
3: 그래요. 자궁 수축이 더 가까워졌어요.
4: 당신 저번에도 두 번이나 조산사 없이 아이를 잘 낳았잖아.

0: 그렇게 심각해요?
1: 네, 빨리 병원에 데려가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2: 어니가 저를 급히 오렌지 버그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갈 때 조산사도 동행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과다 출혈로 인한 경련 때문에 혼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병원 안까지 안아서 데리고 들어가야 했지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진료비를 선불로 수납하기 전까지 저에게 손도 대려 하지 않았답니다.
0: 제 아내가 지금 치료를 안 받으면 죽어요. 지금 내가 가진 건 100달러밖에 없는데 이 돈은 여기 조산사한테 줘야 한다고요.
1: 아니요, 저한테 줄 돈을 저 사람들한테 주세요.
2: 너무 감염이 심해서 저는 사흘 동안 매 4시간마다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어니에게 제가 더 이상은 출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몸을 회복하며 누워있는 동안 한 목사님이 문병을 오셨습니다.
3: 제가 자매님께 말씀을 몇 구절 읽어드려도 될까요?
2: 네, 그렇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이후로 말씀을 안 읽었거든요.
3: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분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2: 네, 목사님.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어요.
3: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요?
2: 네,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3: 제가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 말씀들이 이해가 되세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3: 자매가 죄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세요?
2: 네, 목사님.
3: 좋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시겠어요? 주님은 자매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원하세요.
2: 네,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님과 함께 간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 그분은 제게 말씀 몇 구절을 더 읽어주셨죠.
3: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 비록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지만 저는 구원과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지쳐서 저의 무지에 대해 묻거나 인정할 힘조차 없었죠.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답니다. 제 삶을 산산조각 낼 위기예요.
4: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구원을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을 통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희생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0: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인간의 눈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현대과학이 보고자 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눈처럼 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이들은 우리 시각이라는 선물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이들은 어떠한 컴퓨터 칩도 우리 망막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막은 우리 안구 뒤쪽에 매달려 있는 음식 싸는 비닐 같은 얇은 막입니다. 이것은 원뿔체와 간상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그림을 화학적 신호로 바꾸어 뇌로 전달합니다. 이 망막은 250억 개의 트랜지스터에 상응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한 전문가가 계산하기를 망막이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는 망막보다 약 50만 배 정도 클 것이며 약 100만의 트랜지스터를 가져야 하고 약 100파운드의 무게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냉각장치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는 눈만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기계가 약 2000픽셀의 해상도를 가질 수 있는 반면 우리 눈은 이것보다 5배의 해상도를 갖습니다. 참으로 현대과학이 우리 눈이 진화에 의해서 결코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 지혜로우신 우리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난을 다 당하시며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의 최대 사건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불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최근 한 저명한 무신론자는 무신론자의 선이 그리스도인들의 선보다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아무 조건 없이 선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선은 결코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배가 고프고 곤고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던 성도가 성공이라고 하는 안락의자에 앉았다고 해서 기도의 지팡이를 함부로 내어 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도 형통한 날에도 한결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하나도 낭비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슬픈지 아니면 행복한지 혹은 외로운지 즐거운지 또는 아픈지 건강한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줄 아주 멋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만드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기뻐하셨습니다.
6: 예수님은 아이들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빨강, 노랑, 검정과 하양, 주님의 눈에는 모두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위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빨강, 노랑, 검정과 하양, 주님의 눈에는 모두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5: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내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5: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도 이 사실을 알까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앞에 장애가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아, 요단강 물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갔을 때 거기에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거죠. 어느 강연에 초청받은 강사 한 분이 하나님을 믿고 강에 발을 내딛는 지혜에 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강연을 했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엄격한 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의 진실을 말하기로 한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했다는데요. 이 목사님은 증오범죄라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대요. 그리고 30일 동안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법원은 그 목사님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판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물속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강변에 머물러 있을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홍수가 날 정도로 수위가 높아진 요단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들이 한 발걸음을 내지자 내딛자 하나님께서는 물이 빠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이 그쳤다. 아, 하나님의 기적이죠.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전진할 용기를 주셔서 성경의 진리를 말할 수 있게도 하시고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게도 하십니다. 이 감옥에 가셨던 목사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법정에서는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두려운 상황의 직면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두려웠던 때가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도록 그때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오래전에 새들백 교회의 리그 워리언 목사님이 현대 크리스천 삶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주의, individualism. 두 번째는 격리된 삶, isolation. 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나만 챙기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당연히 서로의 분리를 낳을 수밖에 없죠. 격리된 삶의 패턴을 낳을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되게 되면 크리스천 삶이 건강해지지 못한다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것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격리된 삶, 혼자 사는 삶을 추천하는 그런 분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우리 삶을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것을 추천하고 집안에 격리된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장 근무도 집안에서 해야 되고 교회 모임도 가정에서 모여야 되고 친구도 식당에서 만날 수가 없고 카페에서 모이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혹 마켓 같은 곳에 갈 일이 있어도 6피트 거리 이상 떨어져야만 되는 이 나눔의 삶을 경험하게 되죠. 최근에는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좀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 입으로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아도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남의 욕하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죠. 과학에는 모이면 뒷담화도 하고 까십대는데 지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들이 안 다니니까 트래픽이 하나도 없고 LA 공기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의 경우는 마스크를 해야 되니까 굳이 얼굴 화장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에 3분의 1을 가려야 되는데 화장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옷 입는 것도 쉬워졌어요. 캐주얼한 것 아무 것이나 입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꾸안꾸 스타일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와 같이 마음껏 캐주얼에 나가도 괜찮은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온 아픔도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서 그것도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다운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현상은 코로나를 앓을 경우에 병원의 가족이 방문하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 보스턴에 있던 한 여자 의사 한 분이 글을 기고했는데요. 그분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패컬티로 섬기고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의 ICU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When you die of coronavirus, you die alone. 당신이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홀로 눈을 감아야 된다. 실제로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에 한 노인이 임종을 하시는데 아무런 가족도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마지막 호흡기를 뗄 때에 빈 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숨 거두는 모습을 보았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저희 교회 제인 전도사님도 지난 주간에 할머니가 양로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가족 중에 누구도 면회가 허락이 안 돼서 홀로 마지막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제니누선의 말씀이 하면 She said it was the saddest part of all. 모든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이와 같은 것이었다. 그런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Physically, socially 서로 멀리 떨어져 살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 삶 자체도 이와 같이 거리를 두어야 될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죄악 때문에 갈라지고 깨어졌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졌던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누어졌던 모든 허물들을 허무시고 다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땅히, 세상 사람들은 거리 두기를 강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거리를 좁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리를 두어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마음도 멀리하고 사랑도 멀리하고 각각 분리된 가운데 살아간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가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고 나누어진 삶의 벽을 깨뜨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누어진 간격을 다시 줄이고 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신 대로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어요. 나눔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든지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좁히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시길 원하신다면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설교 때 다뤄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그는 다시 한번 급한 마음으로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도 여전히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급한 마음에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반대자들에 의해 수모를 당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흔히 근심의 방문, painful visit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근심했기 때문에 그 방문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이 바울이 바울의 본래 심정대로 한다면 곧장 다시 고린도로 가서 대적자들을 호되게 다루고 성도들을 할시하게 책망하는 것, 이게 바울이 할 수 있는 본래적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자칫하면 교회가 완전히 분열될 가능성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이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지 않고 사실은 편지 한 통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고린도를 가지 아니한 이유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to spare you, 너희들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J.B. 필립스가 번역한 성경을 봤더니 to avoid hurting you, 너희들에게 상처를 안겨주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내 성격대로 하면 당장 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싶지만 혹시 그렇게 했다가 너희들을 다치게 하면 어떡할까, 이것만은 피하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잠시 동안 방문을 연기하고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바울에게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감정이 대립할 때는 잠깐 쿨다운하는 것이 지혜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게 되면 이걸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성격대로 다 하고 부딪힐 때 부딪히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쿨다운하고 피하는 것이 지혜예요. 오래전에 소개해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 조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건강한데 부인은 골골했어요. 나이는 비슷한데 왜 남편은 건강한데 부인의 몸은 골골한가 물었더니 대답이 이와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결혼할 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살다가 둘이 서로 싸울 일이 생기게 되면 두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서 30분을 걷고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난 50년 동안 싸울 때마다 남편이 나갔대요. 아시겠지만 부부 싸움은 항상 남편이 지잖아요. 남편이 잘못하기 때문에 50년 동안을 나가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0년 동안 매일 나가 그랬던 남편은 건강해지고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던 부인은 골골할 수밖에. 물론 웃자고 만든 스토리이긴 하지만 서로 부딪힐 때는 잠깐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장 가서 그들과 부딪히는 대신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에는 자신의 아픔과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리를 말씀이 하면은 그것을 눈물로 선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진심을 담은 간절한 편지였다고 할 수가 있죠. 이 편지는 에베소 있을 때 바울이 쓴 것 같고요. 아마 디도 편에 고린도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두 통이 아니라 사실은 네 통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선편지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previous letter, 사전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고린도 전서를 적으면서 본인이 쓴 편지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 전에 또 한 편의 편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previous letter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선편지가 고린도 전서, 이것을 우리가 목회 편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세 번째 선편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눈물의 편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보낸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개만 남아있지만 원래는 눈물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쉽게 표현하면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 편지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거리가 참 멀었습니다. 마음도 나뉘어져 있었고 생각과 뜻도 달랐습니다. 더구나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고 그들은 고린도에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인 거리를 계산하자면 600km가 넘는 거리예요. 더구나 그것도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physically, socially, even mentally 그들의 거리는 멀고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지컬리, 소셜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가까이 있다, 변함이 없다,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천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게 되면 부딪힐 때가 있죠. 또 본의 아니게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사랑만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사랑으로 달려가기 시작할 때에 오히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세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캠페인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사랑의 거리 없애기를 캠페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에는 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거리는 제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 없도록 하신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의 거리는 제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거리 관계도 마찬가지.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나눠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나눔과 격리를 강조하는 시대인데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거리를 줄일 수가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의 거리를 제로로 만들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거리를 좁히려면 제일 첫 번째로 동기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 참된 사랑은 항상 동기가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사랑에는 불순한 동기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죠. 이 불순한 동기가 개입되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방문을 연기하고 편지를 보낸 그 이유를, 동기를 오늘 24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여기서 주관한다 이 말의 뜻이 바로 컨트롤한다 그런 뜻이에요. 컨트롤한다. 헬라말 원어는 큐리에우오, 이 큐리오스란 단어가 로드, 주님이란 단어죠. 그런데 동사형인 큐리에오가 되면 다스린다, 룰한다, 도미네이트한다, 혹은 to take control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확대 성경이 있습니다. Amplified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Rule like dictators, 마치 독재자처럼 군림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와 같은 동기는 위험한 동기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상대를 대할 때에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룰 오버하고 독재자처럼 군림하려고 하게 되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동기는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열망이고 바울의 동기였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not to control but to serve.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의 행복이 극대화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본인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컨트롤할 수도 있었어요. 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고 싶다. 섬기는 자가 되고 싶다. 이와 같은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취약까지 갔지만 결국은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컨트롤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반대로 사랑으로 섬기고 돕겠다고 하면 깨어진 관계도 오히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가 helper란 뜻입니다. 돕는 자란 뜻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이 help meet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걸 제가 굳이 한국식으로 좀 번역을 하자면은 가장 적합한 도움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니까 이보다 더 적절한 도움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우리 와이프를 볼 때 진짜 가장 적합한 도움자다 이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잘 돕고 계십니다. 잘 숨기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은 타락한 후에 이것이 변질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분명히 돕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적합한 도움자가 되라고 세워주셨는데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런 징벌을 주시는데 그 징벌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지 않더라도 해산의 고통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더하는 것입니다. 멀티플라이. 아픔을 고통을 더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여자가 남편을 디펜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자가 성적으로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 개인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를 번역해드리면 Toward your husband, your desire. 동사가 없어요. 비동사가 없습니다. 그냥 너의 남편을 향하여 너의 열망이 있다 그렇게.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Your desire shall be to your husband. 너의 마음에는 모든 열망은 남편을 향하고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여자가 남편을 장악하고 독점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어떤 분은 이 말을 이렇게 잘 요약했습니다. She wanna be in charge. 그가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in charge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아예 그 창세기 그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 will desire to control your husband. 너는 앞으로 너의 남편을 컨트롤하고 싶어 할 것이다. But he will rule over you. 그러나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필연적 결과가 뭘까요? Ongoing conflict. 계속적인 다툼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관계성의 그림이 아니에요.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말씀 빌리자면 이것은 죄성이 가져온 가장 어글리한 픽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간큰 남자 시리즈니 공처가 시리즈니 이게 다 이런

싶어하고 내 수하에 두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욕심이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not to control but to serve. 내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와주려고 할 때 그때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거리를 좁혀가려면 결단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바른 결단이 바른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졌던 사도바울의 결단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영어성경 보시면 I determined not to come to you again. In pain 혹은 in sorrow 근심 중에 슬픔 가운데 다시는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기도 determine 했다 결단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근심 중에 나아간다는 이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근심의 방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painful visit. 사도 바울은 이미 근심의 방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상처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데미지를 안겼어요. 이 상황을 나중에 성도들이 듣고 나서 당황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며느리 쫓아낸 이 사건에 대해서 교회 자체 내에서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상처를 안기는 케이스라면 차라리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상처를 안길 때가 있죠. 한번 상처를 안겼으면 됐지 또 상처를 안기고 또 상처를 안긴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바로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이면 족하다. 내가 한번 상처를 안겼으면 that's good enough. 또 내가 상처받았으면 됐지.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게 소위 말하는 사랑을 위한 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2절 말씀 보시면은 그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사실 우리말 이 번역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금방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그 의미가.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시면 훨씬 더 알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오역하자면은 나를 케어하고 나를 사랑할 사람은 당신뿐인데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나의 도리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합니다. 여기서 내가 선 것은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물의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는 내가 갈 때에 지금은 당장 가지 않아야지만 나중에 갈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근데 내가 다시 너를 방문했을 그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즉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죠. 근데 나를 마땅히 기쁘게 할 너희들이 근심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될까 염려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울이 며느리에서 쫓겨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바울이 학벌이 부족합니까? 집안이 잘못됐습니까? 귀족 집안 출신이고 곱게 자란 사람 아닙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수모를 당했는데 이와 같은 수모마저도 사도 바울에는 최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티칭을 가르쳐서 분당을 일으키고 무질서를 만들고 언사를 오용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사도 바울의 프라이머리 컨선은 아니었어요. 물론 바울은 이것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짜 컨셉은 이와 같은 이슈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 너희들이 진짜 이슈였다 그 말이에요. 전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목자의 심정을 읽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것은 자신의 지위도 아니고 포지션도 아니고 목회적인 성공도 아니고 본인이 이룩한 업적도 아니라 but 너희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너희들, 너희들이 가장 소중한 대상이다. 그랬기에 그는 데살과 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제가 목자 훈련할 때마다 늘 인용하는 귀한 말씀이죠.

0: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선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냐? You are our glory and joy.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는 It's you.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파할 이유도 It's you. 바울이 사역을 해야 되고 바울이 일을 해야 될 유일한 이유도 It's you. It's you.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그건 너. 그건 너. 너 때문이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상대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상처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는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다시 너희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피하고 싶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바울은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탑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걸 걸고라도 당신을 행복하게 하리라는 결단이 있어야지 상대를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안겨준 자가 있나요? 그 자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준 상처로 충분해요. 이제는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당신을 헐타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나에게 분명할 때에 우리 관계도 아름다워지게 되고 우리 인생의 열매도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의 간격을 좁혀가려면 1차적으로는 동기가 아름다워야 돼요. Not to control, but to serve. 당신을 섬기고 싶은 것이 동기가 돼요. 두 번째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악한 것을 행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분명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하나됨을 이루려면 바른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진실해야지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본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섰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큰 눌림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과 아픔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을 봤더니 My heart was broken. 나의 가슴이 깨어졌다. 나의 마음이 상처가 났다. 엉망진창이 됐다. 그래서 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눈물로 선 편지가 너희들이 받은 편지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남자 걸리는 눈물은 그렇게 좋지 않게 보였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처럼 보여서 남자가 우는 것은 리코멘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 그래서 울 일이 있어도 돌아서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그래서 한국분들 같은 경우는 빗물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IMF 환란이 왔을 때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 틀어놓고 울었던 남자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다고 하는 것이 꼭 값싼 감정에만 불과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눈물에 무엇이 담겨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앨런 피즈가 쓴 책 중에 Why men lie? 남자는 왜 거짓말을 하며 Why women cry? 여자는 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들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협박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악평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누가 흘리는 어떤 눈물의 케이스건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 눈물 속에 나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고뇌와 아픔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아픔의 틈새를 뚫고 나온 눈물이 있는 사랑. 이 사랑이 그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대다수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중에 머조리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된 사랑에는 진실된 표현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눈물이 있었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받기만 하면 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의 사건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온 세상에 저주하는 가운데에 처절하게 죽어갈 때, 아버지 된 자신마저도 얼굴을 외면하며 아들을 버려야될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Broken heartedness. 심장이 터지는 아픔과 눈물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물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담을 허물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물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위에사리로 찢겨진 사건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었다, 모든 베리어를 다 허물어내렸다, 그 결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고, 멀리 있던 자들과 가까이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의 식구가 된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가 만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때에 우리 가정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세상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삭막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삭막한 이유는 물질의 부족이나 제도나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이 진실된 눈물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찢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격리된 채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과 제가 참 사랑에 연결되기만 한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Are you connected?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질문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발간되는 그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서 읽었던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힘들게 혼자 살아가던 한 어머니, 싱글 맘이죠. 아이를 양육한 형편이 되지 않아서 5살밖에 안 된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숫자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안 된 아이, 더구나 약간의 자폐증 증세까지 보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보육에 들어온 첫날 선생님께서 수학적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되는 돈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만원짜리 지폐가 있고 천원짜리 지폐가 있고 500원짜리 동전이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있다. 이 네 가지 돈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한 돈인가 물었더니 그 아이는 100원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좀 난감하게 느끼는 선생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만 원짜리가 가장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을 또박또박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계속해서 100원짜리 동전을 택한 것입니다. 물었습니다. 왜 너에게는 100원짜리가 소중하냐 물었더니, 왜냐하면 100원짜리 동전은 전화를 걸 수 있는 돈이에요. 전화를 걸면 우리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 한쪽이 찡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한 아이에게, 사랑이 단절된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화폐 양도 아니고 수학적 논리도 아니고 정교한 계산법도 아니었어요. 이 아이의 최대 관심사는 그리운 엄마, 보고 싶은 엄마,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절실한 것도 이것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서 홀로 버려진 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바람에 아픔도 겪고 빼앗김도 겪고 수많은 상처를 겪으며 살아왔는데, 만약 지금이라도 하나님 사랑에 연결될 수만 있다면 우린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손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격리와 분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맵 여러분 가운데는 홀로 격리된 채 아픔과 고통을 겪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마음에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커넥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계시는지요?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하는 것이 없습니다. maybe 세상의 사랑은 멈출 수가 있겠죠. 인간의 사랑은 변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고아처럼 고독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들답게 담대하게 아름답게 견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나의 가슴 속에 부어주십시오.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눈물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을 나의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일어서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본인은 아니었지만 상처를 주었던 자가 혹시 계신가요? 그 대상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상처만 주며 살아왔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상처 주지 않겠다,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이 고백과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설사 깨어졌던 관계라도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 아픔과 질병 중에 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앞으로 나오셔서 그 사랑의 커넥티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의 권세와 능력으로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서 반드시 환난을 딛고 일어서서 주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 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께서는 지금 1년 365일 언제나 저 북극성처럼 여러분 곁에서 순수한 복음과 엄선된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체 광고 방송도 없이 늘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으로만 여러분 곁에 다가가고 있는 저희 BBN은 사랑해주시는 여러 청취자분들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좋은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방법으로 청취자 초청 카드, 즉 ITL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BBN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이웃에게도 알리고 싶으신 분 계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방송국으로 ITL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여러분이 계시는 곳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계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명자 강사의 마르다 영성과 마리아 영성의 균형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내성적이라면 내성적인 사람은 인사이드 깊이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웃고잉 한 사람은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힘이 되고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녀를 아시고 그녀를 아시고 모두를 아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그의 성품이나 이런 걸 다 하면서 떠나요. 떠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좋다, 내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르다처럼 실수하고 상황이 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보완해야 될 것을 이런 마리아적 영성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 일터와 예배의 태도에서 조용히 보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컨템플레이션, 그러니까 묵상하고 메디테이션, in action.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안식이라고도, 사바트의 개념 속에 in action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action,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 action의 상태와 action의 상태. in action을, 물론 이것도 저 개인적인 적용이긴 하는데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아주 영성가에서 사용해왔던 것은 뭐냐면 contemplation, contemplatio. 이것은 뭐냐면 관조적이고 깊이 침묵하고 조용히 바라본다. 지금 마리아 여기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맥락으로 보면은 서방의 영성과 동방의 영성을 대표한다. 그래서 학자들이 바로 요 마리아와 마리아 요 사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사건을 마리아는 동방 영성을 대표하고 있고 묵상주의, 침묵주의 이런 심의 소중한 것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동방 영성을 대표한다고 보고요. 마르다의 이런 상태를 활동주의 영성인 서구 영성, 서방 영성을 대표한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막상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동방 영성, 서구 영성 뭐 이러니까 쉽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오시고요. 오셨어요. 신앙의 삶이 어떤 거냐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감으로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시는, 보여지시는 하나님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세계도 신앙 세계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미술의 작가는 그냥 막 아무것도 없이 그림을 그려버리면 일종의 자기 기름이 누설 정도에 끝나요. 자기의 감정을 누설하는 정도의 표현으로 끝나요. 근데 정말 예술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작품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안에 믿음의 가치체계가 있고 그 믿음의 가치체계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미술 형식이란 조형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내느냐라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믿으며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며 그분을 향하여, 그러니까 세속적인 화가들은 인간 자체의 사랑과 그것을 위해서 던져지지만 기독교 미술 작가는 십자가를 그렸다 해서 기독교 미술 작품이고 기독교 작가라기보다는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만난 만남의 깊은 경험과 더불어 그것을 가진 것을 조형 언어를 통해서 그 신앙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내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도 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과 같이 기독교 미술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선교의 미션이고 어쩌면 우리의 영성적 삶의 절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방법을 다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점은 영성의 깊이는 역시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갈 때 미술도 인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독교 미술 작가는 그려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미술은 이 그림의 이 표현이 말 이전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알타미나 동굴부터 시작해보면 일반적인 미술 역사에서 미술은 뭐예요? 그래서 허버트 리드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해석의 권위가 얼마나 많이 커졌어요. 사실 이게 서구의 문화의 영향이기도 해요. 헬라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저자도 죽고 작가도 죽어요. 해석자가 더 권위를 가져. 그래서 작품을 보고 이렇게 부르면 그런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네, 어차피 우리는 공유하는 거니까 저는 제가 미술 작가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오히려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하여튼 그 허버트 리드가 던져주는 것은 뭐냐면 도상이 먼저냐 사상이 먼저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도상과 사상. 그래서 요새 다시 그걸 반추하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실은 도상이 먼저다라는 걸 가는 거죠. 철학이 먼저냐, 처음부터 말씀이 로고스가 와서,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왜 무용 있잖아요. 본성적으로 인간이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존재로서 춤을 췄고, 문화가 없다 그래서 아프리카 내 원주민이 문화 없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심히 실수하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춤을 추면서 그 트라이브, 예? 뭐죠? 소수민, 하여튼 이런 민족들, 응? 부족들, 거기서 춤추면서 신을 노래하고, 나름대로의 다 벌써 그것이 그리고 표현해내고 그랬다니까요. 내가 해석하고 이것이 철학이고 깨닫고 인라이트먼트 뭐 이렇게 깨달음이 있기 이전에 인간은 벌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적인 의식이 벌써 의식화되고 있다는 거. 그냥 저절로. 그런 면에서 저는 도상이 먼저가 아닐까 마는데 그냥 넘어가십시다. 이거는 그냥 자. 그러면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런 거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하고 소통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죠? 오셔 그때 시점으로 해서 오셨어. 그러면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쫙 그래 오시다가 이제 아니 이제 오다가 여러분 어제 그 왜 어제죠? 쫙 전체적인 박수로마나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 이것이 진정한 샬롬이다.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샬롬은 기만적인 평화다. 저도 기만적인 평화를 목사의 와이프지만 아내지만 스스로 기만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평화를 모르면 차라리 편하다. 뭐 그렇게 한다든가. 그럼 모르고 평화하는 게 평화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보다는 진짜 정의와 공존하는 그런 수많은 그리게 그릭 로만 컬처, 그죠? 그런 로마에 다 오다가 그때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와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국교가 공인되면서 쭉 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수많은 한 천 년 가까이 쭉 흘러와요.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교황과 황제와의 뭐 주거니 박거니 정치적인 뭐 이게 오면서 쇠약했다가 강했다가 비잔틴 문화가 꼽혔다가 그러면서 쭉 오다가 동방과 서방으로. 자,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 하면요 보편적으로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흐름이 세 개로 나누어진 걸 일컬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1054년 11세기 초에 이때에 여기에 동방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와 서방 가톨릭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 동방정교회와 서방 가톨릭. 이때 나눠지고, 그래서 여기서 또 쫙 이 흐름이 옵니다. 근데 동방정교는 그대로, 여기 아까 뭐라 그랬죠? 묵상과 실무. 요것이 전통이라고 그랬죠? 동방영성의 전통.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개념이 바로 요거예요. 올소독스, 동방 정통 정교회, 올소독시, 올소독스. 그 다음에 서방 카톨릭. 여기는 활동주의적이다. 왜? 문화와 부가 얼마나 많이 자라났어요, 서구에서는. 그죠? 그러다가 부여해지고 교황들 막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시죠? 약 500년 가까이, 1517년에 어게인스트 한 리폼드 한 수사가 나타나죠. 누구죠? 바로 루터. 루터가 독일에서 3인방이 나타납니다. 루터, 그리고 이제 칼빈, 어디? 프랑스, 그 다음에 또 하나, 스위스의 쯔빙글리. 네, 쯔빙글리. 이때 요분들의 그 통해서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바로 개신교. 그러면서 세상적인 이때는 다 뭐냐면 다시 인간관에 대해서 인문주의가 일어나면서 다시 문학과 르네상스, 서쪽에서는, 이건 동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중부와 북유럽 쪽에서 일어나고 서부 쪽에서는 르네상스의 꽃을 피면서 같이 신앙적으로는 개신교는 이때 개신교. 이때 이런 뿌리란 말이에요, 상황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세 개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다 해갖고 동방, 서방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방에서는 이때에 요 사이에 500년 사이에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이, 십자간, 그죠?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루터가 개혁도 했지만 아 이건 아니다 하면서 프란체스칸, 뭐 도미니칸, 뭐 베네딕트파. 베네딕트파, 도미니칸파는 굉장히 그 교육적인 걸로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알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프란치스카파가 더 은혜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져오면서 조금 더 넓히면서 그 원리를 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런, 왜 신앙의 이 뿌리가 구교에서도 신앙의 뿌리가 너무 거룩해지지 않고 더럽혀졌다. 이건 다시 순결성과 거룩성을, 정말 진지한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했다 그러면 다시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했던 이런 시기들이 또 막 같이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동방정교회는 전쟁 같은 것이 없이 쭉 이 신앙의 전통을 지켜왔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마음의 그런 직관적인 전통을 쭉 가지고 온 것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들쑥날쑥 하면서 하여튼 다 너무 합리적이고 부유해지고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이성적 논리와 합리적인 논리를 갖다 보니까 인간에 관해 있어서 너무 왜곡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서방과 동방의 영성이라는 개념은 이런 상황에서 나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그 정도 우리가 같이 하시고요. 자, 그래서 서방의, 자, 서방의 영성은, 아, 서방 신학적 방향으로 치우쳐 영성을 개발하다 보니까 전체를 보고 소중히 지켜와야 할 영성의 온전함을 잃은 부분이 있었다. 역사 속에 여전히 함께 정통적인 신앙을 지켜온 동방의 영성을 통합하여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다. 신앙을 전인적으로 회복하는 일에 왜 균형 잡힌 영성을 강조해야 할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 개발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되기 위한 성화.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거니까요. 그죠? 누구처럼? 당신처럼. 그리스도처럼.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행인 영성 수련가들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마르다와 마리아 텍스트를 영성 개발의 고전적 교과서처럼 선택해서 시대를 아울러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여기 미국 코스타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저 자리까지. 자, 그러면 일반적인 영성과는 아까 두 개를 나눴는데요. 마리아 영성이 서구 영성을 대표한다. 마리아 영성은 동방 영성을 대표한다면 마르다가 이성의 추론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주의 영성을 대표하고 마리아는 마음의 사랑에 근거한 직관적이고 신비적인 묵상주의 영성을 대표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 영성이 서방의 카톨릭교와 카톨릭을 개혁한 개신교 전통의 주류를 형성해 왔어요. 그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데 반면에 동방교회는 꾸준히 마리아 영성을 지켜왔어요. 아까 말했던 그 묵상과 침묵과 이런 점들을요. 그래서 물론 이런 말이 동방정교의 모든 교유와 실천을 성경적으로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단지 오늘날에 우리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적인 영성의 실천에 있어서 성경적 기도의 삶과 복음적인 삶이 회복되기 위해 동방교회의 영성적 실천의 일면에서 교훈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르다 영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왜 분주한 것을 주님이 아까 본문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 남아프리카의 유목부족인데 이들은 막 어떤 1년 중에 일정한 때가 되면요. 반드시 몇 달 동안 길을 쫙 떠나는 부족이 있대요. 다 떠나는 부족이 있어서 근데 그들이 막 떠나면서 몇날 며칠을 터벅터벅 갔다가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고 며칠을 그곳에 머물다 간답니다. 항상. 그런데 그 부족이 그러니까 이 부족을 잘 관찰하던 인류학자가 그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아니 왜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쉬면서 가느냐고요. 그랬더니 그 우두머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따라오도록 쉬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일에 바쁜 이 가운데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그 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몸과 영혼이 나누어지는 분리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간다 그런 말을 전에 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진짜 우리가 아까 마르다처럼 그죠? 하다 보니까 주여 하면서 주가 아니야. 어쩌면 기도도 그런 모습이죠. 주님 하면서 지식 없는 기도로 빠져버려요. 자문에도 보면 지식이 없는 소원은 no good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Thy will be done, Thy kingdom come. 이게 기도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주여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명령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어떻게 보면 기도의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서 무엇이 잘못됐든가 우리가 태도에 있어서 미싱한 게 뭘까라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본문에서요. 네. 그래서 자 우리도 과연 일상이 막 분주할 때 마르다만 그랬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이 본문이 굉장히 과거의 1세기부터 어쩌면 오늘 21세기에 더 맞는 본문 같아요. 지금 인포메이션 시대잖아요. 그냥 뭐 하여튼 네 그렇게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마르다가 그리스도를 접대 준비로 분주했을 때 마리아의 태도를 한번 아까 심정을 같이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하면서 결국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하면서 마르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현재 되어져 있는 마르다의 태도를 본받아라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 상황에 어쨌든 이 상황에서 내 일이 중요하고 마르다 마리아의 일이 중요한 그 얘기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뭘 요구하실까요?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날 도와주라고 했는데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제발 일을 내 자유를 사랑의 마음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더 좋은 편이 그러면 어떤 더 좋은 편? 어떤 얘기일까요? 영성적인 어떤 풍년,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하고 보완해야갈 영성인데 마르다적인 세상이잖아요. 지금 마르다 세상이에요 사실. 일 활동 이제 얘, 그러니까 워커홀릭 시대예요 진짜. 안 하면 불안해.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이거 막 하다가도 어때요 여러분? 이걸 안 넣으면 어떻게 되죠? 괜히 불안해 괜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시대보다 불안의 시대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는요. 두려움은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다가도 극복이 좀 나.

말하면서 내 삶 속에 주도권을 주고 있는가, 내가? 마리다의 영성 쪽으로 주고 있는가? 마리아의 영성 쪽으로 주고 있는가? 여러분의 영성적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내가, 마르다야, 너는 좋은 편, 너도, 아, 좋다. 그래. 나를 사랑하면서 온 건 좋다. 그러나,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는다, 마리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바로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했던 그 영성을 우리가 가져오고 보완해야죠.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주님이 더 좋은 것을,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좋은 편의 선택은요, 1세기에서부터 지금 21세기까지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녀의 영성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완하여야 할 영성이라는 건데, 그럼 그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이 본문에 근거해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냐면, 고요히 주님 바라보기. 요게 동방영성의 특징이거든요. 아까 묵상하고 침묵하고 관조하고 바라보는 거. 그래서 고요히 주님 바라보기.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쭉 바라본다고 보세요. 근데 요 전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몇 시까지죠? 아, 네. 그러면 요거 하나 드립니다. 보통 영성의 훈련이요, 이 거룩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거룩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통적으로 영성적 훈련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지금까지 계속 영성 훈련으로 모든 수사들이 수도원에서 지켜오는 사다리가 있는데요. 이게 보편적으로 네 개의 단계를 거쳐서 훈련을 해요. 사실은 네 개의 단계에서 훈련을 한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이것을 동시에 이뤄갈 수 있는 것과 같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첫 번째 제1단계는 거룩한 독서. 그래서 이거를 렉티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 첫 단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고전을, 경전을 읽고 그러면서 이거를 훈련을 시켜요. 일단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 깊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그 영성을 훈련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첫 단계가 거룩한 독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메디타티요. 묵상. 묵상에서 메디타시오. 메디테이션이요. 메디타시오. 메디타시오. 네. 메디테이션.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큐티. 콰이어 타임. 여기까지 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라고 하는데, 자, 그냥 오라티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줘요. 근데 세계 개신교도 안 했냐? 아니요. 여기까지. 우리도 이미 다 하고 있었고 계속 왔어요. 여기까지는. 이거는 일단 이제 큐티는 이런 과정을 갔잖아요. 그죠? 말씀 읽고, 그거에서 계속 묵상하고, 거기서 메인, 그죠? 메인 주제를 찾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삶을 가는데, 요 파트가 좀 미싱했다는 거예요. 동과죠. 특히 이게 뭐냐면, 근데 말이 이게 참 그런데요. 요거를 정적, 고요함, 침묵, 관적 깊이 바라보기, 또 이거를 중심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여기는요, 이거를 컨템플라티오, 컨템플라티오, 컨템플라티오, 컨템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관조, 깊이 바라본다.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요, 우리의 감성과 이성과 모든 것을 좀 다 활용하잖아요. 그죠? 이성과 감성과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과의 경험을 갖는 거죠.

0: 요거는 다 우리의 감성과 이성을 다 내려놓고요. 오히려 내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어쩌면 그냥 거기서는 그분과의 연합에서의 어떤 그 안식. 그러니까 안식, 우리가 보통 그러면 무슨 일을 안 하는 것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보다는 더 넘어서요. 그냥 그분과와 일치감을 갖는 거예요. 그냥 친밀도 그냥 콱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하여튼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 그냥 관계 들어가 버립니다. 그분과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건 참 경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동방영성이 계속 통통적으로 오면서 이거를 향해서 계속 훈련을 해봤고 지켜왔던 그런 한 점을 우리가 여기까지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독일에서 제일 처음에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많이 왔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더 뭐냐면은 교육과 더불어 해석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또 정말 솔라 스크립트 하면서 너무 소중하죠. 말씀의 근거에서 행위가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조차도 사실 말씀도 누구를 왜 소중해요? 말씀이요. 성경이 왜 only Bible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에 가기 때문에 말씀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체가 아니면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마음을 근거로 해서 잣대를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갈 때도 여러분이 갖는 영적인 이런 경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신비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묵상주의와 신비적인 요소,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갖는 그 경험들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잃었다는 거지. 너무 말씀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미싱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 속에서 좀 함께 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늘 이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 이게 아주 기본적인 영성 훈련의 단계예요.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참 진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장차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당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